견뎌내시기보다 견딜 힘을 먼저 주십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외로움과 불안, 조급함과 싸울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의 흔들림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세우는 믿음

안녕하세요. 사랑이들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피아워십의 세상의 유혹시험이 오늘 사랑이들한 출발한 첫 찬양이었어요.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오히려 내 영혼의 방향을 바꿔 놓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넘어질 뻔했던 순간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했고 또 눈물로 지나온 밤들이 기도의 깊이를 만들어내고요.

템테이션. 이 유혹은 늘 달콤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결국 흔들림보다 더 큰 평안이 남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을 견딘 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리듯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견뎌낸 시간만큼 깊어지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요. 오늘의 삶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분명 길을 내고 계실 겁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한 번 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 1 5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5941님 반갑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서울은? 피곤하실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권사님. 4295님, 8918님, 또 206.

와, 반가운 분들. 8968님, 또 2115님, 1806님, 8700님, 8905님, 9918님, 7978님, 0296님도 오셨고, 0691님 반갑습니다. 1667님도 오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소망하는 수요일의 아침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라고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6367님, 7236님, 5503님, 예, 7356님도 오셨고, 정말 행복하네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8065님도, 1100님도, 7504님도 반갑습니다. 4886님도 한 말씀. 오늘의 한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김명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시각이 9시 24분 36초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의 한 말씀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얘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어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292님 반갑습니다. 4641님도 오셨고 4431님 반갑습니다. 7511님 9898님 네 4682님도 반갑고요.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모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382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 보내오셨네요.

0: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은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소개할 텐데요. 오늘 사랑의 뜰안에는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의 저자이십니다. 이해동 목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동 네.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먼저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네, 이 책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 제가 무척 좀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야,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죽으면 뭐라도 하나 남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한 좀 몸이 추스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4일 만에 그냥 책을 그냥 후루룩 쓰게 됐습니다.
0: 후루룩 쓴 책이 이렇게 좋다고요? 우리 방송 가족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습니까?
1: 예, 저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98년부터 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이주민 사역을 섬기다 보면은 사실 이제 도와주고 현안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궁율 사역 중심이 현재 한국의 이주민 사역의 대체적인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와주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좀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목양의 단계까지 가자라는 우리 이제 접촉점으로서 이주민들과 만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때문에 이 필요 충족해주는 것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의 목양과 제자 양육까지 우리 이주민에 대한 섬김이 한층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변화되어진 영혼들을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네. 이주민 사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담아놓은 그런 좋은 책인데요. 오늘 이해동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주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 우물정 0153번으로 이주민이라고 보내주시면 목사님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전 어떤 이유 때문에 후루룩 쓰셨다 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조PD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 저자이신 이해동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래전부터 유학생과 이주민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 처음 이 사역에 마음을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0: 98년도에 서울에 마장동 우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죠. 네. 근데 거기에는 고기 다루는 그 일을 몽골 친구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몽골 친구가 고기 다루는 친구가 저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 그 업체에 고용이 됐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나는 것의 시작이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오고 있죠.
1: 뭐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이주민 사역을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목사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 사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0: 예. 옛날 전에는 뭐 2007년도에 한 이주민이 한국에 한 100만 명 정도뿐이 안 됐는데 지금은 한 280만 곧 300만이 제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면 이제 뭐 500만도 금세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조금만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많이 이주민들을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주민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호주교회나 영국교회 같은 데 보면요. 이주민들과 같이 잘 있는 교회가 있고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이렇게 두 교회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실제로 가보면 호주나 영국 가보면은 이주민이 있는 교회들은 되게 활기차고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 호주나 영국 백인들만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로 남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한국은 이런 호주나 영국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는 스타일 기독교가 네. 따라가는 스타일 같은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거가 있는데 저희 한국도 조금 교회가 잘못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게 생겼는데 이주민들이 어차피 노동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수입을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렇게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 더 심화될 것인데 이 젊은 친구들을 교회에 잘 함께 공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저희 한국 교회가 더욱더 활기찬 중요한 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적으로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리고 외국인 청년들과 합병하는 교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향교회라는 데인데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또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시대적 상황이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욱더 커지고 네. 그 흐름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이주민들과 유학생들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0: 이 이주민들이 현재 한국에서 살아갈 때 요런 자료가 있어요. 우울증을 얘기하더라도 한국 사람들보다 이주민들이 우울증이 3배 높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때 갑자기 그냥 우울해지고 엄마 보고 싶고 고향 가고 싶은 향수병 같은 거가 훅 올라오면은 요거를 보통은 술 먹고 해결하거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네. 이렇게 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복잡한 생활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자기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이 이주민들의 영적인 외로움과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전해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오히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혹시나 목사님 그들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나요?
0: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98년도에 처음 만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에 부분에 만났었을 때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 몽골 같은 경우는 네. 젊은 친구들이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제가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집에 가봐도 책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다녀봐도 책을 안 읽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제가 몽골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몽골 역사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글자 문자를 문자 두 번 만들어가지고 이두하고 한글 네.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한글은 세계적인 마케팅도 유네스코의 한국 뭐 상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잘 마케팅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두 번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름 우리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몽골 역사를 보니까 다섯 번 문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 때 같은 경우는 몽골 문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래서 우리 조피디님도 한 8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몽골어를 배웠어야 하는
1: 네.
0: 그래서 이 몽골 친구들의 스마트함과 창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1: 네.
0: 제가 뭣도 모르고 무시했었던
1: 예.
0: 그래서 그거가 아니라 이게 돈 없다고 뭐 이렇게 책을 안 본다고 내 기준으로 무시할 거가 아니라
1: 네.
0: 그들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그리고 그들 문화 속에 독특함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네. 한 거가 참 짧은 견해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됐었죠.
1: 네. 말씀드리신 것과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 보시기에 한국 교회가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예, 네. 한국이 K-POP 뭐 K-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오고 그리고 또 한국이 아무래도 또 경제적으로 조금 발전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오는 외국인들은 약간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보니까 내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준다 도와준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내가 이제 갑의 위치로 간다라는 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네. 이거를 갖다가 도와주면서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갑질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존중해줘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부분들을 네. 우리가 가슴 깊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진짜 복음적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네, 좀 더 깊이 있게 그 부분을 다뤄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0: 예, 이게 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전에는 이주민들이 단기 체류하고 갔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는 장기 체류로 이 체류의 형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국적으로 바꾼 친구가 3명이 있거든요.
1: 오.
0: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

0: 하고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손님으로 왔었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이웃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이웃을 하고 이웃하고의 관계가 내가 무시하면서 이웃하고 살아가면은 관계가 이제 올바르지 않죠. 그런데 이웃하고 살아갈 때 이웃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이 부분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다른 부분들이고 우리의 신앙도 동시에 깊어지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주민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이 시대의 이주민 사역을 읽다의 저자이신 이해동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의 현재와 미래의 이슈를 담아놓은 책인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이주민이라고 보내주시면 목사님께서 또 이 귀한 책을 보내주셨어요. 우물정 0153번으로 이주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술술술술 익히도록 잘 쓰셨어요. 몇 달 만에 쓰신 거예요?
0: 아니 이제
1: 예.
0: 전에 썼던 자료들도 조금 있었고
1: 예.
0: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1: 네.
0: 뭐가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이 더 확장되어지고 열려지고 이게 뭐가 확 들어와가지고 쫙 써져야 되는 거가 이제 그 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잡혀가지고 확 이거 쓴 거는 진짜 한 3, 4일 만에 썼어요.
1: 와.
0: 그러고 나는데 교정보고 해서
1: 네.
0: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하려다 보니까 조금 오타도 조금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실질적으로 쓴 거는 일주일 안 걸렸습니다.
1: 와, 그만큼 이제 몇십 년 동안 해오셨던 자료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길게 쓰면 요즘에 또 싫어하시기 때문에 짧게 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0: 예. 예.
1: 가볍게 털어주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주민 사역 관련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이주민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책 선물 드릴게요. 정말 귀한 책이고요.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문화 또 이주민 시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시선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저는 우리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들 보면 대학생들이 같이 팀플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1: 네.
0: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었을 때 조를 나눠서 조가 같이 팀플을 하고 하는데 외국인 학생이 같이 들어오면 되게 좀 무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거에 대해서 포용적 태도가 아닌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뭐 지금이야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 문제가 많아졌지만
1: 네.
0: 미국이 그 발전할 수 있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리콘밸리로 다 모여라. 너네가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품화시켜주고 기업화시켜주고 또 상장시켜서 너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외국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을 미국이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결혼도 종내후는 그 안에 유전병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또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시각을 바꾸게 되면은 오히려 나도 더 영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국가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시선 자체를 나 중심의 시선에서 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교회가 중요하고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그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의 문제도 요거를 잘 해결하고 복음으로 넘어갔었을 때 초대교회의 파워풀한 부분이 나왔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동일한 흐름을

0: 미국이 국가적으로 사용한 거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 흐름 또 이런 흐름 자체를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실까요?
0: 예, 이 책을 읽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1차적인 독자는 이주민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이주민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주민 사역을 앞으로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혹시 또 다른 책 기획하고 있으세요?
0: 네, 물론 하고 있죠. 예, 네, 몇
1: 어떤
0: 하고
1: 책입니까?
0: 있는데,
1: 예.
0: 한 권, 요번에 이제 원고를 다 받은 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요 책을, 이주민, 이 시대의 이주민 사역을 읽다라는 것도, 이주민의 궁율 사역에서 목회적, 목양적으로 이주민을 우리가 섬기자라는 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테마 같은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주민 목회에 관한 책을, 그리고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이주민 사역자들이 가졌던 교만함,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었던 거,
1: 네.
0: 그런 것들도 솔직하게
1: 맞아요.
0: 다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원고를 지금 거의 다 해서 이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의 저자이신 이해동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0: 예,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1: 참만 다행입니다.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0: 예, 우리 이제 지금 이주민들이 옆에 지나가다가 꼭 보고 그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돼버렸는데 그때 그냥 무서운 표정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미국 쪽은 스몰 토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주면서 안녕하세요, 뭐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는 한마디가 이 이주민들에게는 되게 큰 첫 인상, 내지는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들 보면 그냥 가볍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말만 해주셔도 큰 한국의 이미지 변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것들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네,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의 저자이신 이해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서 이 사역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생명.
1: 네, 손잡고 함께 가세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의 저자이신 이해동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잠깐 목사님의 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의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한국 이주민 사역에 관한 역사책이며 현재의 보고서이고 미래에 대한 예언서이다. 이주민 사역 30년을 단순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예리한 눈으로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에 대해서 겸손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랜드 아시안 미션의 대표이신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안교성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주민 선교 전문가 이해동 목사가 가뭄의 단비 같은 책을 출간했다. 본서는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에 토대해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통계 등 다양한 사료를 뒷받침해서 신뢰도가 높다. 특히 본서가 한국 이주민 사역 이슈와 한국 이주민교회 유형을 제시하면서 관련 분야에 큰 기여를 했다. 예, 그리고 이 책은 단순히 관찰하거나 기록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자세로 함께 걸어갈 것인가. 그렇게 이 책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기록이자 오늘의 현실을 직면하는 나침반이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영적 선언문이다.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이주민 이렇게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해서 이 책 선물 드릴게요.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 전해드렸습니다. 4462님이 이주민 이렇게 보내면서 전남 함평에서 극동방송 듣는 청취자인데요. 시골에는 특히 해외 이주민이 많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사역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현 상황 또 그들을 향한 사역자들의 태도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담겨져 있어요. 짧은 책이지만 참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76님 이주민, 네, 이주민 사역에 대해 도움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8968님께서도 0618님께서도 보내오셨고요. 또 3216님 0466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 책 받고 싶네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매일 전도하면서 많은 이주민 노동자들 만나고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좀 더 많은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이주민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시대 이주민 사역을 읽다 이해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0: 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1: 역사가 일어나고
0: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1: 기적이 일어납니다.
0: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시즌2에서는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청년 만날 준비하십시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푸릇한 5월이에요. 요즘 네. 만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1: 네.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저는 그분의 속성 중에서 특히 이번에는
0: 네.
1: 은혜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0: 부드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1: 네. 네. 여러 가지 것들 항상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럼 목사님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계시는 중이시겠네요?
1: 네, 보시다시피
0: 그러고 있습니다. 얼굴이 뽀해하세요, 뽀해.
1: 네.
0: 자, 그런 오늘 어떤 분을 모셨습니까?
1: 네, 오늘 오신 분은요, 이런 분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렵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세대를 향해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광주와 호남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와 공동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에임 커뮤니티 대표 정필호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0: 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극동방송 가족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전도사님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2: 반갑습니다. 에임 커뮤니티 대표 정필호 전도사입니다. 처음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전도사님에 대한 소개.
2: 아, 네. 저는 광주에서 에임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이고요. 그리고 제1장로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0: 네. 에임 커뮤니티 궁금합니다. 이 에임이 어이예요.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서 이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셨습니까?
2: 아,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영어로 abide in me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글자만 따서 AIM, AIM 커뮤니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AIM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조준하다, 또 목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청소년과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단체입니다.
0: 네, 이 사사역 하사기 시간을 함께하면서 광주 땅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귀한 분들이 계속해서 출연하시니까
1: 네.
0: 희망을 보실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요. 전사님 그러면은 그 방금 에임 커뮤니티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2: 네.
1: 어떤 마음으로 만들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십시오.
2: 네, 저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좀 컸었는데 사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전혀 방법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대원에 이렇게 입학하게 되면서 그때 만나게 됐던 이 동기 전도사님께서 함께 컨퍼런스를 섬겨봅시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0: 아무것도 모르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만들어진 지 그럼 에임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2: 지금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0: 예, 2년이 지난

0: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의 형태를 잡으셨나요?
1: 지금도 이제 잡아가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섬기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팀원들과 이렇게 팀원들과 좀 하나 되는 과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0: 몇 분 정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사역들을 진행하십니까?
1: 지금 한 15분 정도의 스태프들이 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첫째 주 화요일 날 정기 예배를 또 섬기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 컨퍼런스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번씩은 밖에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캠퍼스에 나가서 또 노방 전도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은 다음 세대 사역자로 살고 있지만 듣지 않니? 청년 시절에 꽤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당시 어떤 고민, 혼란 속에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1: 네네. 네. 저는 사실 모태 신앙으로서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 뭐 고등학교 막 1학년 이렇게 진학하게 되면서 그때는 본인의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음악을 좀 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제 좋아서 이걸 나의 업으로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실용음악과를 진학을 목표로 참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고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달려가는데
0: 전공은 뭐였어요?
1: 저 일렉 기타였습니다.
0: 기타스럽네.
1: 그런가요?
0: 기타 느낌이 나요.
2: 네네네.
0: 현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아있어 지금.
2: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0: 느낌이 기타네. 예.
1: 네.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데 대학 입시를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 이제 학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까지 떨어진 거죠.
0: 아하, 삼수의 장수까지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1: 그렇게 됐습니다. 예. 사수까지 하면서 이게 제가 뭐 대학을 떨어진 거지 저의 어떤 존재 가치가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제가 되게 많이 부정당하고 거절당한 것처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고민들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스스로 좀 높아지려 했던 저의 모습들 좀 많이 보게 하시면서 좀 기타를 잘 쳐서 좀 유명해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게 저의 어떤 목표이자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바벨탑처럼 쌓아 올렸던 저의 꿈을 좀 하나님 깨뜨리신 게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0: 네. 그럼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1: 제가 결국 이제 사수를 끝마치고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만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하늘대학부라고 하는 공동체에 원유경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을 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중국 선교를 함께 좀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0: 아무것도 모르고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서 이렇게 스태프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경배합시다 라고 했을 때 배를 완전히 깔고 엎드려서 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하시는데 좀 잘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보통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근데 처음 해보는 경배의 표현이다 보니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니 또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해서 했는데 이건 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다 엎드리자마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게 저의 온 존재가 확 느껴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순간에는 두렵

0: 더라고요. 아,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갈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순간을 딱 맞닥뜨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저에게 아주 가까이 오셔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를 막 무너뜨렸는데, 그 한마디가 아들아였습니다. 아들아, 제 귀에 대고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두려워하던 저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1: 아들아.
0: 아,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내가 뭔가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2: 그러면 그 순간이 혹시 뭐 결국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뭐 결정적인 순간이었나요, 그러면은요?
0: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저의 어떤 삶과 저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던 나의 죄악을 좀 많이 보게 해주신 사건임과 동시에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1: 그러다가 언제 그럼 코가 깨신 거예요?
2: 결국
1: 결정적인 계기.
2: 그러니까 MDB를 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제가 서울에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나서 제가 공익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광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다시 와서 공익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사역을 굉장히 청년 신분으로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예배 사역도 하고 또 청년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거를 볼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애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다시 회복하고 상처들이 치유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서, 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회복되는 상상만 해도 좋으신지 웃음소리가 달라지네요.
2: 그러니까요. 아니,
1: 얼굴
2: 정말로요.
1: 표정이.
2: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요.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참 사랑하는 귀한 분이세요. 요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아픔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도사님?
0: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 시간에 따라, 세대에 따라, 좀 이렇게 변화되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의 입시, 저와 같이 뭐, 대학의 입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가치 없게 여기는 순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는 참 마음이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생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저에겐 좀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반대로, 네, 안타까움 말고 이제 아직 희망이 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렇게 느끼는

0: 순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선생님. 아, 그럼요, 그럼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런 평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주의적이다, 뭐 믿음이 좀 많이 식었다, 뭐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시대, 이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여기면 그것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세대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변에 뭐 아무리 이상하다, 그거 별로다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느낄 때 아, 이거 멋있다, 요즘 말로 좀 힙하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냥 모든 것을 던져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또 거기에 헌신하죠. 그래서 영원한 가치인 이 복음을 이들에게 심어준다면, 이들에게 심겨진다면 이 세대 역시 이전의 세대 못지않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달려나갈 것이라고 저는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2: 네, 방황하던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1: 부족한 저를 기다려준 귀한 사역자들과 또 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절 참 길게 있었고 또 사역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부모님에게 좀 많은 아픔을 좀 이렇게 드렸던 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과 또 사역자들에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2: 네. 가장 그 사역자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 뭐 말리는 사람들이 혹시 부모님이셨나요?
1: 제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감사하게도 갈 거면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 저는 이제 준비가 안 되었다, 제가 이게 부르심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예.
1: 그래서 좀 결정이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셨던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교회에서 이제 사역은 하는데 일은 안 하고 그랬던 시간이 저에겐 좀 있었던 거죠.
2: 예.
1: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을 기다려주셨던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예.
2: 전도사님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1: 아, 저희 비전. 모든 세대가 참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전 특별히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로 부르심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다음 세대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2: 네, 그런 비전으로 살고 계신 AIM 커뮤니티 대표 정피로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 얘기를 혹시 부모님께 하셨을까요?
1: 아, 네. 어제 저녁에 저의 아주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으로 저 나가게 됐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2: 반응은 어떠셨어요?
1: 할렐루야.
2: 우리 아들 드디어 네. 방송에 나오는구나.
1: 담대하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주시더라고요.
2: 그런데 안재건 목사님,
3: 네.
2: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만의 자신의 그 시간 흐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2: 누가 시킨다고 하는 분이 네네. 아니고 그 본인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 네, 그런 거예요.
3: 네. 네, 저도 좀 잠깐 이제 이렇게 나눠 보면서 정말 저와는 좀 이제 그 뭐 성품이나 성향이 이제 좀 반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급하게 빨리 좀 이게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상황에서도 먼저 이제 좀 하는 그런 성향인데
2: 베드로 같은 성향이 네. 우리 목사님이
3: 네.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보면 참 저 제가 가지지 못한 어떤 온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항상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 은혜 충만한 모습 가운데서 정말 돌고 돌아가더라도 정말 예. 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란 말이 있는 것처럼
2: 네.
3: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네.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에 충만한 대로 부르신의 뜻대로 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2: 제가 볼 때는 네. 꺾여본 자에게 주신

0: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 납작 엎드려본 조금 네. 전 배를 깔고 아버지 앞에 그 굴복하게 그러니까요. 만드셨던 네네. 그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려는 애씀이 전도사님 안에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왜 저렇게 더디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 차원인 거죠. 예, 네, 그렇지 않나요?
1: 맞습니다.
0: 에임 커뮤니티 광주 호남 다음 세대 사역팀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매월 정기 예배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지금?
1: 아, 월산동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일요일이 있는 그 첫 번째 화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여름 컨퍼런스는 몇 회 정도 진행하셨어요?
1: 2회차까지 진행했고요. 예. 이번 7월 달에 3회차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0: 네. 어떤 분들을 또 모셨나요?
1: 움직이는 교회 이제 김상인 목사님, 그리고 김성경 목사님, 그리고 또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님 등 그런 메신저들을 좀 이렇게 섭외했고요. 그리고 함께 초반에 같이 이 에임 커뮤니티를 시작했던 그 신대원 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시작하시다가 인도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쭉 이렇게 에임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는데 인도에서 또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컨퍼런스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또 인도의 선교들을 또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려고 또 오십니다.
0: 네. 네.
2: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러면 정기 예배를 드리셨던 거겠네요. 그러면은요.
1: 네, 맞습니다.
2: 선생님 그러면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7월 27일에서 28일까지 광주 포동교회에서 3차 에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 쉽지 않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이 컨퍼런스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임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아, 참 감동적인 문자 메시지가 와 있는데요. 안재건 목사님.
2: 네. 할렐루야. 전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28살 김민국, 27살 김민성, 23살 김미나. 어디에 세우시던지 주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든든히 세워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네. 있었기에 우리 정필호 전도사님이 계시듯이 또 6307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국 형제, 민성 형제, 미나 자매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적으로 흐를 것입니다.
2: 아멘.
0: 예. 오늘 전도사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그러신 것 같아요. 에이. 지금 얼굴에 만족감이.
1: 네, 처음엔 사실 많이 긴장됐는데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2: 네.
1: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네. 또 청년들 향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0: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오셔서 네. 그 마음들 나눠주시고 지금 바깥에 같이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1: 네, 사모님입니다. 네,
0: 아내?
1: 저 제 아내입니다.
0: 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 사랑의 마음 전하십시오.
1: 아, 저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조용하게 기도해 주는 사랑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0: 이름이? 네.
1: 김경민 사모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사모님 알고 계시죠? 오, 지금 눈시울이. 네,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재건 목사님.
2: 네. 학계 2장 9절에 이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광주 지역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지역에 청년 세대들이 정말 이전의 그 어떤 영광보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더 클 것임을 아, 네. 강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사랑의 드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 베델교회 서순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요즘 복음성가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성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러분 은혜도 사랑의 한 종류인데 은혜는 뭐냐면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백 번, 수만 번 말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입니까? 아니, 부모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도 안 했는데 아버지 나 돌아가시면 아버지 내게 올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줬다. 얼마나 나눠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유산을 나눠줄 정도 되면 많이 나눠줬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유산을 주기보다는 이번에 한번 여행을 한번 다녀오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기다려라. 조금 더 성숙하면 내가 줄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다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낳을 때 얼마나 아파서 낳았습니까? 요즘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아이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태어날 때 돈 얼마 들어갔는 줄 아냐고. 해볼랍니까? 너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 줄 아느냐. 요즘 학원이 얼마나 비싼데. 내가 다 저,

일어났어. 그리고는 자녀에게 청구한다면, 너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지, 대학교 다녔지, 요즘은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는데 내가 네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갚아라, 그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요, 2억까지는 세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데도 다 쓰고 나머지 그냥 2억까지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필요한 핸드폰 다 사주지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어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못 줘서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좀 더 주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는데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좀 더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줘서 마음이 아프지, 왜 그렇게 사는데 아깝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더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밥 한 그릇 먹은 것도 돈을 계산하면서 먹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 닮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닮은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계를 사람에게 다 주었어, 맡겼어. 에덴 농산을 만들고 다 맡겼어. 그리고 너 하늘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를 다스리라.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서 다 줬다니까요. 집 한 채 지어서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아예 세계를 지어서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리고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때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요, 만이면 한 가지도 안 돼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만 입이 있으면 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할 만큼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짜로 모두 먹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자녀는 부모님에 비해서 여러분 그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은 부모님이 주신 재산 가지고 탕진했다, 그냥 즐겁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좀 부자였으면 그냥 부모님의 재산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좀 다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 탕자는 행복하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 많은 유산을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사사기 시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 그때가 바로 타락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철저하게 부모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서로 인권, 똑같은 생명을 가졌고 똑같은 인격이지만 또한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국가도 언제나 수직적인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수직적인 질서에 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 더 많은 것을 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탕자가 다 탕진하고 먹고 마시고 탕진한 다음에 그때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사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삶을 제대로 살아봤나요? 언제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봤나요?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았던데 이제는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돼지를 안 키웁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웠다고 하는 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자리까지 비참한 데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야 아버지가 생각이 부모는 한시도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즐길 때는 내가 있을 때는 부모님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행복한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모순놀이라도 해도 우리 집에 가면 더 낫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빨리 보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빨리 보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빨리 보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빨리 보겠어요? 아들이죠. 아들은 저 집이 우리 집이야. 저 집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 저 동구밖에 우리 동네야. 저 밖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와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기가 빠져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달려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달려갈 때, 최고 행복할 때가 달려갈 때, 어머님이 장사하시고 오실 때, 동구 밖에서 있다가 버스에서 내리시는 어머님을 보면 한 500m나 될까요? 그 500m를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숨 가쁜 줄도 모르고 어머니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행복은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때 달려갈 때. 또한 나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목요일 날 교회를 가는데 보통 때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우리는 그 집안이 함께 일을 하거든요. 모내기를 한다든지 보리타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에베시

시간이 늦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늦어져 버리니까 끝나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옛날에 시골은 우리 밑에 동네니까 동네가 달라버리니까 그 동네로 가는데 들길을 막 향해서 간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죠? 내가 걸어가면 뒤에서도 또박또박 걸어오고, 내가 달려가면 뒤에서도 나보다 더 빠르게 달려오는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별로 못 느껴봤는 것 같네요. 여러분 오싹한 느낌이 들어요.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온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없고 머리가 쭈삐쭈삐 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가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길을 지나고 교회가 보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막 그게 행복인 거예요. 어머니를 뵙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이렇게 큰 기쁨인 거예요. 자녀가 엄마를, 아빠를 보면서 막 뛰어나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아버지는, 엄마는 자녀를 알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 좀 있다가 어머니들이 불러요. 야, 누구야? 밥 먹을 때 됐다. 그럼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다 자기 아들의 목소리는 다 알아들어. 10명, 20명이 있어도 내 아들은 알아보고 내 딸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모습만 보고도 아는 겁니까? 뒷모습도 보고도 알아요. 가만 방에 있다가 달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는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아요. 부모는 그런 겁니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애견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강아지를 잘 키우려고 하면요, 강아지를 잘 이렇게 목욕도 시켜줘야 되지만 날마다 운동을 시켜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운동 안 시키면요, 강아지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 강아지도 운동시켜주는데 아이들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 만보기를 채우면요, 하루에 2만 보에서 3만 보를 걷는데, 그렇게 활동적인 아이를 방 안에 가다 두면 아이는요, 성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가, 엄마가 갔다 와서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놀아줘야 된다. 왜 강아지를 좋아하는가요? 강아지는요, 저기 차소리만 나도 주인이 오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멍멍짖어요. 밖에요, 조용히 강아지 어떠는가 보자고 조용히 오는데도 벌써 알고 그가 문 앞에 와서 짖는 거예요. 항상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자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요, 내가 행복할 때도요, 내가 아플 때도요, 내가 눈물 흘릴 때도요, 내가 성공할 때도요, 내가 실패할 때도요, 부모는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부모가 먼저 볼까요? 자녀가 눈이 좋으니까 먼저 봐야 되는데, 부모는 온전히 자녀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가 떠난 방향, 집으로 돌아올 그 길을 날마다 하염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에 유아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잃어버리고 실종신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대부분 한 99% 정도는 찾는답니다. 그런데 찾는데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만에 찾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찾고 어떤 한 1% 정도는 못 찾는데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강주 베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는데 밤에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잠깐 나간 줄 아는데 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얼마나 빠른지요.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벌써 저 400m 있는데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반드시 가다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도 없이 반드시 가는데 옛날에 외곽도로가 있는데 그때 차량이 안 많이 외곽도로도 넘어가 버려요. 외곽도로 넘어가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아무리 찾아도 그냥 교역자들이 찾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막 부모는 울면서 찾아요.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막 찾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옆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렇게 찾았는데 보니까 교회 옆집에 다른 아이들하고 그 집에 가 있다가 우리가 하루 종일 찾다가 계속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아이들과 집에 있다가 밖에 와서 또 노는 거예요. 밖에 노는 아이들 속에 그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의 기다림이 그 시간 동안의 안타까움이 아이는 엄마도 잊어버리고요. 친구들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시간이 숨이 넘어가고 간장이 끊어질 것 같고 애가 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부모님의 마음이다고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자녀가 있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녀가 있는 그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거기도 그냥 거기가 가진다니까요. 나는 그곳 부산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부산, 서울, 수원 우리 장로님은 영국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영국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영국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모는요 내 아들이 가 있는 곳 그곳이 자녀가 멀리 외국에 가면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독일에 가 있으면 독일이 좋은 거예요. 내 아들이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먼저 알고 가서 품 안에 품어주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깨달으면 철이 들어요. 그걸 깨달으면 부모를 공경해요. 그걸 깨달으면 곁길로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오늘 탕자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인데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와 말과 짐승 같은 무리도 제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를 몰라 합니다. 오늘 아픔이 뭔 줄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모른대요.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은혜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 성전에 오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오고 싶은데 연세가 많으셔서 못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분들도 보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은 안 나가. 그러면 성경에 가나안인데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은 더 나가서 안 믿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25장 찬양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부모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자녀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528장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문 앞에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린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명절에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언제 올까? 동구 밖에서 모두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가 내려오면 기다리고 그러려면 걸어서 오면 저 산고개로 넘어온 저 사람이 내 아들일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 예수님 이런 양 비유 나오지 않아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으면 메고 오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찬송가 527장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예배 끝나면 부를 찬양인데요. 여러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오늘 부모도 자녀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총회장님이신 안영노 총회장님이 이번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4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밀려서 4일장 했는가 그랬더니 아들이 미국에서 오니까 그 아들 기다리느냐고 4일장 하더라고요. 아들이 좀 한국에 자주 왔으면 좋은데 못 오니까 미국 가시려고 운동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늘 기다리고 있고요. 때로는 죽어서까지라도 내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걸 원하지 않아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부모는 백 가지 만 가지를 주는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화 한 통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바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는 아들로 있기도 하고 나는 부모로 있기도 하고 내 아들도 있고 내 부모도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런 기회를

0: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 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목마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은 외롭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척 웃고는 있지만 마음 한편은 메말라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치고 목마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갈증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버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채워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메마르고 지쳐있다면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생수로 채우고 계십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0: 아멘. 우리 귀한 어린이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0: 이 시간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에서 우리 어린이 선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자 십자가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많은 홍보와 관심,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하신 그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오늘 이곳에

0: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무겁고 힘든 짐을 지다가 지쳐 쓰러져 낙심하여 있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방송 가족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운 죄의 결박을 끊어내버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광주 극동방송에서 하나님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방송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훈련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곳에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또한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방송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임받을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첫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암 수술 후 1년 6개월 정도가 됐고 곧 정기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결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78세 아버지, 모든 혹이 사라지고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73세 어머니 신장이 건강해지고 당뇨, 고혈압 치료해주시고 무릎이 튼튼하여 잘 걷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생 하는 사업이 고객들이 꾸준히 늘게 하옵시고 화목하게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 개인의 건강과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치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과 또한 그 가정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암 수술을 하고 1년 6개월이 되어서 정기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주님, 모든 검사의 결과들이 이상 없이 깨끗하게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정말로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익명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78세 아버님 모든 혹이 사라지고 모든 장기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73세의 어머니 신장과 당뇨와 고혈압이 하나님 모두 정상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릎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 잘 걸어서 움직이실 수 있는 귀한 어머니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와 동생의 사업 가운데 복을 주셔서 꾸준히 고객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두 분이 화목함으로 이 사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삶이 주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내어드릴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0: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과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 다음 기도 제목은요. 저는 이복래의 권사입니다. 명색이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은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방학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큰딸 갑상선에 질병이 있으며 신경과 약도 복용 중입니다. 빈티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풀리게 해주세요. 또 아들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 보니 많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해주세요. 가슴으로 낳은 막내딸 결혼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복래 권사님의 자녀들 각자의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딸 이복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주 교회를 옮겨야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지를 못하다 보니 이렇게 신앙에서 잠시 멀어져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귀한 새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귀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 새 자녀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안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려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큰딸 갑상선 질병과 또한 신경과에 있는 신경과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아버지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빈티지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직장에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이 날아오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귀한 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막내딸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이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문자 짧은 글로 1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홍성선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0: 아멘. 다음은 921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박예성 군이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9215번님의 조카 박예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입니다. 하나님, 이제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성 형제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박예성 형제가 주님의 양으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0: 아멘,
1: 단순히 취업해서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직장을 선택하고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성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0: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며 혹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오빠가 사고가 나서 목줄 식사를 하고 있고 몸을 잘 못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행하신 기적을 우리 오빠에게도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오빠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사고 때문에 치료와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얼른 식사하시고 얼른 움직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의 오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지금 목줄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 무엇보다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귀한 오빠가 정말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오빠에게도 주여 기적을 행하셔서 그 병상에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정말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가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린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오빠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빠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거듭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0697번님. 광주 극동방송을 듣고 새벽기도 예배를 함께 드리며 대구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손자 규호가 10개월이 됐는데 아토피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피부가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에서도 듣고 계신데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 손자 규호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고통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미처 나누지 못했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축복과 위로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0697번님의 간절한 손자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규호가 아토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규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모든 아토피의 근원과 또 증상과 그로 인한 모든 상처들로부터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는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아이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일이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여전히 삶의 문제들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소망의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1로에 위치한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삶 속에 풀어지지 않는 갈증,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답답할수록 지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국에 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더 명확한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실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세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증인이라면, 두 번째 증인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내가 저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싶게 하시고

0: 성령께서 영혼 살리러 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일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령께서 증언을 해 주십니다. 함께 하였다는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명확한 이유는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성령이 계셨을까요? 아니면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밖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연수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설명하자면 사람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게 하면 영원토록 죄만 짓는 영원한 죄인이 될까 봐 120년으로 줄여주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120년이라는 수명을 주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나라 부르심 받을 때까지 구원을 향한 회개와 전도와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을 거부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받아 모셔라. 너희들이 성령을 떠나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오시게 하라. 요약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이 떠나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 레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사역과 봉사를 지탱하는 중심축은 단연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의 허리인 이들 세대의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교회의 역동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한국교회의 핵심 엔진으로 불리는 4050 세대의 교인들. 이들은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잇는 가교이자 교회의 각종 봉사와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직장 업무와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속에 주일마저 일의 연장선이 된 봉사에 지쳐 영적 번아웃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헌신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역의 효능감입니다.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세대는 60대 이상 남성이 40%에 육박하는 반면 실무를 도맡는 4050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21%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4050 세대를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인력이 아닌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 동반자로 환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서울 영화교회의 경우 30대에서 50대

50대 집사들로 구성된 사역팀에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해 이들의 전문성을 교회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열쇠는 결국 거버넌스의 유연화와 영적인 돌봄에 있습니다. 4050 세대가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때 한국교회의 미래 동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니다. 거룩한문 성문교회와 수원제일교회, 여수세중앙교회, 그리고 와우리교회는 어제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에서 나미비아 성경기증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증은 2019년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 하루를 걸어오는 현지인들의 간절함을 목격한 고동훈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연합해 나미비아 헤레로어 성경과 영어 성경 등 총 6,300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여러 교회가 연합해 성경 기증의 뜻을 모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김근영 목사는 말씀의 달콤함을 아프리카 땅과 나누는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년 1월 나미비아를 직접 방문해 성경을 전달하며 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대다수가 여성 사역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과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성도 90%가 여성 교역자의 사역 역량을 신뢰하고 있으며 71%는 담임 목사직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담임 목사 78%는 교회 내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실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여성 교역자의 63%가 남성 교역자와의 존중 격차나 사례비 차별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역 부서의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교역자의 사역은 71%가 교회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목사 중 여성 비중은 14%지만 담임 목사 비중은 8%입니다. 여성 교육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와 노회 내 여성 대표 비율 확대와 여성 안수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성별이라는 낡은 잣대를 넘어 은사 중심의 사역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가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과 관련한 470억 원대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일교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개발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통일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미국 내 7천억 원대 자산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한학자 총재 관련 정교 유착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 법인 해산 절차와 후계 구도를 둘러싼 거액의 소송 패소가 겹치면서 통일교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탁재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조직 활동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며 이를 계기로 내부 세력 재편과 후계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강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 가장 슬프고도 가슴 시린 고백이 이사야서 53장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겪으실 참혹한 고통과 철저한 외로움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끔찍한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방황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모든 무서운 징계를 쏟아 부으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먼 양 같아서 제각기 흩어졌지만 주님은 당신의 온몸이 찢기고 상하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십자가의 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치유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의 숭고한 죽음과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 겸손히 가슴을 치며 깨달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 영혼에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살리시려고 친히 찔림과 상함을 견뎌내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보내는 참된 치유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용인 수지구에 살고 있는 유선윤 자매고요. 아트 스튜디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진학 미국 진학을 돕고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또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미소 심리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 온누리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찬양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출석하는 교회의 담당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저희 양재 온누리교회 저희 담당 목사님 강복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워낙에 이제 말씀에 정말 항상 깨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약해질 때나 아니면 좀 힘들 때나 믿음이 좀, 잘 모를 때 말씀에 그럴 때 항상 그 강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 도중에도 말씀해 주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도 말씀을 잘해 주셔서 늘 너무 감사하고 또 직접 뵈서 뵐 때도 너무 따뜻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유선윤 집사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0: 미국 유학으로 가는 영미권 아이들 유학을 돕고 있는 이제 가르치고 직접 가르치고 미술로서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한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해왔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이들이 학업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우울도 있고 불안이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미술 심리 쪽으로도 저희가 아이들 좀 이렇게 좀 돕고자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너무 참 보람되는 일인 것 같아요.
1: 남부러울 것 없는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께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0: 저희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믿고 이런 거가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워낙에 좀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하게 좀 이렇게 잘 화평하게 살아온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어느 날이어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또 재판까지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힘든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고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랑 이제 차 안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1: 고난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매를 만나셨을까요?
0: 동생이랑 차 안에서 라디오를 갑자기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통방송국이라는 거는 몰랐고 그때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줄기 빛처럼 저희한테 그게 생명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듣게 했고 그래서 그때 그 통방송국을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생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이 방송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방송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펼쳐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두 자매는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0: 이 방송의 힘이라는 거는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저희가 그때 다니긴 했는데 교회에서 말 못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찬양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요.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1: 내게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 극동방송이기에 이제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주기 위해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0: 북방 선교, 탈북민 선교에 대한 아침 일찍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 선교를 하는 게 저 북한에까지 지하교회까지 다 가는구나. 그들에게 이게 한 줄기 빛이 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인데 정말 그들이 살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우리도 너무 좋고 너무 뿌듯하고 또 우리처럼 힘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뿌듯하게 열심히 전파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0: 사랑하는 나의 동생 승윤아, 쌍둥이여서 맨날 우리는 하나같이 느껴지고 맨날 같이 느끼지만 또 언니를 위해서는 참아주고 동생이라서 맨날 봐주는 동생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너무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이 널 항상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너 재능 마음껏 펼치고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해. 너무 사랑해.
1: 죽음의 언덕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언니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이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금통방송국 위해서도 너무 기도하고 있는 게 이 방송이 정말 끝까지 늘 방송이 잘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피디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게 잘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장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신 저희한테 비전이 있는데 고아들을 돕는 특히 탈북민 고아들이라든지 또 이게 난민들이라든지 돕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정말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유선윤 집사님이 재판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 각 가정에 차 한 대 이상씩은 있으실 거고
1: 네.
0: 각 구성원들이 뭐 여러 대 소유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북한에서는 지난 2024년 말이 되어서야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해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돈이 많은 이 돈주나 또 부유층, 권력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0: 네.
1: 이런 문제는 또 북한에선 처음일 것 같은데 북한도 자본주의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건 대중에게 해당되진 않는 점이죠.
0: 그렇습니다.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도 북한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본주의가 그들의 생활에 뿌리에 내리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과도 생각이 변하고 있는 만큼 하지만 북한 체제는 오히려 더 공고해져가고 있습니다. 독재와 우상화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민에게서 없애려고 갖지 못하게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 자유를 갈망하는 중에 필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0: 아멘.
1: 그리고 북한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변화가 복음 통일을 향한 귀한 통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오늘도 OFP데이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OFP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의 한 줄,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이 생각이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저희 오해피데이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맑고 좋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0084님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한 줄로 찾아와 주셨고요.
0: 예, 그리고 우리 극동 아카데미 수강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1: 네.
0: 우리 진리 지윤 저 지금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저희가 만든 파스타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방송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서도 기도에 응원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1: 그리고 날씨가 여름이에요. 딸이랑 교회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0: 있어요. 네. 야,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여름이 벌써 온 것처럼 많이 덥네요. 4224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울산에서 허뿅임님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서울의 기온만 해도 벌써 27, 28도, 내일은 뭐 30도까지 오른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여름이 네. 성큼 다가왔어요.
1: 와, 그러니까요.
0: 북녘 땅은 조금 선선하겠죠. 하지만 또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광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네. 북한의 변화를 꿈꾸며 복음 통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출석 인사로 한 통 한 통 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닐까
0: 맞아요.
1: 싶어요.
0: 네. 그리고 대전에서도 화창한 날씨라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고 9959님도 남겨주셨고 1440님은요. 지난 주일 오후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억류되신 선교사님 세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복음 통일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북한에 지금 억류된 선교사님 세 분 김국기, 네. 최춘길 그리고 김정욱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루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체크 샵 1069번 어플로 남

0: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 네.
1: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 올 해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한희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좀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네.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출장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전국의 곳곳에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만나면서 UFP데이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 성도를 위해서도 북한을 놓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도 UFP데이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북한 사람들은 이런 북한 사투리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 그렇구나. 남북한이 나중에 통일이 돼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알면 좋겠다.
1: 그렇죠.
0: 이런 개념으로.
1: 뭐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교제도 할 거고요.
0: 그럼요.
1: 뭐 우리 성도님, 세신자, 권사님, 장로님으로도 마주할 그날을 그리면서 네. 오늘의 문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은

0: 여러분 꽁트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저희가 계속 등장질을 할 거예요.
1: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있으면 네. 그것만큼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외면치 마세요 하셨죠.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1: 우물정 1069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나 왔어. 자, 오다 주웠다.
3: 어머,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등장질이라도 한 거예요?
4: 등장질? 무슨 장비 같은 건가? 아니 그냥 자기 주고 싶어서 오다가 샀지.
3: 에휴, 우리 일에서 언제 돈 모을 거예요? 아무리나 주고 싶어도 참기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등장질 든다고 마구 사면 우리 언제 집 사고 차 사요?
4: 그러면 이거 뭐 도로 물릴까? 응? 다시 환불해?
3: 아, 아니요. 이미 주고 싶어서 등장질 때문에 산 거 뭐라고 또 수고해요. 내가 이번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쓸게요. 그러니까 다음엔 등장질 들어도 꼭 참아야 돼요. 알겠죠?
4: 아이 그럼. 아 근데 자기 너무 예쁘다. 이러니까 내가 매번 못 참지.
0: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유, 삐즈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자, 오늘 아유 이게 갑자기 컴퓨터를 바꾸고 싶은 이게 등장질 들긴 했지만.
1: 자, 맞아요.
0: 아내를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면. 예쁜 걸 보고서 이제 사다 주고 싶어가지고
1: 네.
0: 이런 등장질에 남편이 또 실행을 했습니다. 자, 등장질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도둑질.
0: 도둑질이다.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고 싶었을까요? 2번
1: 충동질.
0: 사주고 싶은 충동질. 충동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충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1번은 도둑질이고요. 2번은 충동입니다. 충동. 자, 등장질이라는 이 단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1: 자꾸 이 등장질 때문에 오늘도 휴대폰에 손이 가요. 007이님.
0: 네.
1: 아, 이런 등장질은 너무 반갑고요. 너무 환영하고요.
0: 제 주변에 탈북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섬길 곳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라는 이런 등장질 여러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1: 그리고 네. 이 등장질이 들면은 딱 그때 그 순간에 확 잡아야 되잖아요.
0: 맞아요. 그때 해야 돼.
1: 그 등장질에 저희가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선교적인 마음과 감동에는 바로바로 이런 등장질에는 바로바로 뭔가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저희가 뭐 그 전파송기사 모집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 동역의 기회를 또 알려드리고 동참을 요청드리고 할 때
1: 네.
0: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그런 등장질이 들 때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 0216님은 네. 이번 주 내내 보내는데 소개 안 해주시네요. 저 서울 전파선교사예요 하시면서
0: 네.
1: 제가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도 봤어요.
0: 네.
1: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좋아질까요? 응답해주세요. 요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선교 뭔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등장질을 들 때
0: 네.
1: 계속해서 전하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1번이
1: 도둑질.
0: 도둑질입니다. 2번이
1: 충동질.
0: 아니 여러분 오늘 꽁트가 조금 헷갈리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에요 내가. 근데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뭐 핀이나 리본이나 꽃 같은 걸 봤어. 그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도둑질 하실 거예요? 사주고 싶은 충동질이 들까요? 네? 그런 마음.
1: 그렇죠.
0: 저거를 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마음.
1: 아이 근데 네. 요거 반대로 한 분은 저희 남편이 쇼팅 쇼핑에 유독 등장질이 심해서 택배

0: 가 계속 와가지고 요 등장질이 좀 줄어들기를 네. 거룩해지길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셨어요.
1: 등장질 아니고 든장. 든든하다 할 때 든이에요. 든.
0: 뭔가 예. 그런 마음이 든.
1: 그렇죠.
0: 마음의 든.
1: 자, 1번은 도둑질, 2번이 충동입니다. 정답 어디로 해요?
0: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조차미의 같이 걸어가기 찬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북한에서 극동방송 들으셨던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의 간증,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새로운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똥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똥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밤에 이제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적적인 거 국동방송.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분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3: 긴장 속에서도 형제

0: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은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1: 자강도입니다.
0: 자강도요? 예.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1: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0: 아, 산이 많아요. 네,
1: 산촌이 너무 아름답고 골골짜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0: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네.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적습니다. 적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0: 네.
1: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생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1: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0: 언제쯤 가신 거예요?
1: 저는 1992년.
0: 92년이요?
1: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1: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0: 네.
1: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급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네. 국악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생활이 좀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0: 네. 94년도에도 그러면 러시아에 계속 계셨던 거죠?
1: 저는 92년 6월에 와가지고 93, 4 95년 6월까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0: 아, 거기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1: 아니죠. 95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0: 네.
1: 그때 가면서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나무들이.
0: 아.
1: 그 이제 욕을 지나면 보면 고지가 많이 생겼고 빌어먹는 애들.
0: 꽃제비라고 하죠.
1: 네. 꽃제비들이 많고 평양시에 들어가고 거기에도 이제 꽃제비들이 있었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좀 이 나라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0: 네.
1: 러시아에 같이

0: 나온 친구가 약을 싸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살수 있으면 러시아에서 너희들 살아. 여기에 나와봤댔자 너희가 할 일은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가난 말기인데,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될수 있으면 남조선으로 갔으면 가. 하는 그런 그 임종 직전에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혼자 그냥 머리로 새기고, 너무 지금 북한 정권이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대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1: 네.
0: 한번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1: 네.
0: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보위부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1: 네.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나지어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나지어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나지어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적 들리는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 이야기,
1: 네.
0: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1: 네.
0: 후별기,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 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 극동이란 뜻이.
0: 근데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말로
1: 네.
0: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종교와 인생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다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1: 네.
0: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참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0: 맞아요.
1: 단어잖아요.
0: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용어로 나오나 풍자 용어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0: 조심을 했고 말씀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 번 그런데 이제 정규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빌이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 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 12시 러시아에서는 12시 돼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고 나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그 듣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1: 네.
0: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바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녹음기.
1: 아.
0: 중국산 녹음기가 낮에는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낮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석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밤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국동방송도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까지.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 그 국동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지나가는데 국동방송이라고 써있더라고. 러시아어로도
1: 러시아에서.
0: 써있고 25년 전에 듣던 국동방송 총사가 하바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0: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은 뭔가요?
0: 된장질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충동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충동질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실 충동이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0: 네.
1: 더 많이 그쵸. 먹을까?
0: 더 잘까?
1: 근데 왜 나한테 좋은 거는 충동이 많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운동을 좀 더 할까? 라든지 뭐 어떻게 이거를 해볼까 저런 거는 좀 귀찮아서 우리가 네.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답 참여할 충동 된장질이 아마 분명히 드셨을 텐데 꽤 생각보다 많이 안 참여하셨어요?
0: 그러게요. 네. 오늘 되게 저조한 편인 만큼 선물을 받으시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1: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 4687님 가끔씩 들어도 들어오기를 망설였는데 오늘은 두 분이 자꾸 된장질을 하셔서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정답 충동질 남겨주셨어요.
0: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청취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된장질로 두 건이나 뭔가를 사셨대요.
1: 오.
0: 저도 집사람에게 멋있는 선물 사주고 싶어요. 2139님 사시면 되죠.
1: 네.
0: 이 멋있다는 게 마음이 들어가면 다 멋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출근 중인데 지금 너무너무 덥네요. 올여름이 벌써 무서워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잘 이겨내자고요.
0: 네.
1: 아셨죠? 자.
0: 이 가운데도 저희 선물 당첨자도 몇 분 더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충동질. 우리 PD님 때문에 된장질이 들어서 아이고. 제주 전파 선교사 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008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예.
0: 강릉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 듣는 시간이 3개월 남았네요. 곧 방학이시거나 아마 졸업을 하시는 2711님이신데 네. 선물 드리고요.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북한 말을 많이 알고 싶어요. 야, 8710님.
1: 아멘.
0: 그 마음 쭉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또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저 이분 드리고 싶어요.
0: 어떤 분이죠?
1: 8443 성도님이십니다.
0: 네.
1: 처음 문자 보냅니다. 우리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된장질이 마구 듭니다. 할렐루야. 사실
0: 네.
1: 충동질을 안 맞으셔서 선물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마음이 너무
0: 네.
1: 예쁘셔서 저희가 선물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8443님까지 드리고
1: 네.
0: 오늘 기도회 갔어야 됐는데 된장질 때문에 안 가고 TV 보셨다고. 이번에는 참 회개합니다.
1: 네.
0: 아, 저 이거 반대로 읽었거든요.
1: 네.
0: 이 된장질에 속지 않았다고 읽었는데 아, 다음에는 이 된장질에게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4537님 보내드리고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에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저희가 문자를 읽었다고 해서 당첨자는
1: 아니고
0: 아니에요.
1: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첨 축하합니다 하는 답장 문자를 드려요.
0: 네.
1: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링크 입력 안 하시고 선물 안 왔다고
0: 그런 경우가
1: 많아요 생각보다.
0: 그렇죠. 주기적으로 있어요.
1: 다시 보자 문자통 문자함 아셨죠. 자 안녕하세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항상 복음통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255님도 문자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늘도 또 한 분 두 분 다섯 분 열 분 늘어나기를 더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우리 사이이사 성도님은요. 타지 러시아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자꾸 생각나게 했다는 건 성령님 인도하신 듯해요. 극동방송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영혼 살렸을 겁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전파선교사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덕분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0: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완전의 계단의 저자인 월터 힐턴은 세 가지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런 종류의 기도지요. 이런 기도를 읽을 때는 함부로 읽거나 억지로 읽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힐턴은 조언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준비된 문장이 없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즉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육체와 영혼의 깊은 안식을 주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죠.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뻐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비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현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넘어 내 인생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와 인생의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복잡한 사건과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자신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의 고난은 알지 몰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 가운데 쉽지 않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바르게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의 생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며 다른 길을 택함으로 고난을 모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거기서 분명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넘어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확고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수고의 열매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날이 너무 좋은 이 봄날에 오늘도 어떤 봄날의 따뜻한 내 돈 내 산이 준비가 돼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10일 녹차 한 팩에 3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차를 사셨어요, 대표님. 맛있는
1: 네.
0: 차.
1: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는 차죠.
0: 차 좋아하세요?
1: 예,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차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커피에 차의 음료 문화에 한 1, 2년 정도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죠.
0: 아, 차라고 부르나요?
1: 차? 네, 그렇죠. 북한도 차집 있습니다.
0: 아, 차집 있어요?
1: 운정 차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북한은 평양에도 차집들 유력이 되고요. 평양에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네. 김일성종합대학 앞에는 그때 차집이 없었고 평양 역전 앞으로 조금 올라오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있잖아요.
0: 네.
1: 그 앞에 이제 차집 하나 있었는데 겨울엔 그 차 먹으러 그때 갈 때 났는데 그때는 제 생각인데요. 진짜 차 맛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겨울에 따끈따끈한 달콤한 그때는 정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지금은 한국 차는 설탕을 거의 안 넣고 그래서 진짜 진미 차의 그 진미를 보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기억이 그 달콤한 차 물을 그러니까 단물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저는 달콤한 네. 연애를 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1: 아니 달콤한 차 물.
0: 보통 찻집에서 네. 연인들이 많이 대화도 나누고 뭐 소개팅.
1: 아 근데 그때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차 먹고 싶은 생각이 그 달콤하니까 그때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이 설탕이 들어가면
0: 네.
1: 제 생각에도 아마 뇌수가 그때는 영양이 부족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보충하려고 갔을 것도 기대해요 지금.
0: 보통 이렇게 네. 찻집이 뭐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또 보통 그러면은 가는 손님들은 평양 사람들.
1: 그때는 찻집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저 신사적인 그런 의미다가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꽤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찻집을 사는 분들 꽤 됐어요. 근데 찻집 가게 되면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차들이.

0: 인삼차가 흔히 많았고
1: 인삼차
0: 고려 인삼차라 해가지고
1: 비싼데 여기선 비싸잖아요.
0: 근데 북한도 뭐 싸진 않는데 네. 그래도 그때 당시는 뭐 매일 뭐 먹는 건 아니고 두문두문 생각할 때마다 가서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먹긴 했죠. 근데 한국은 차 문화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1: 그쵸.
0: 네 근데 차 종류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스승의 날 맞으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아 차가 어떨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1: 그때 그러면은 아 이번에 차를 사신 게 대표님의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0: 네. 아 또 이거 차 하면 북한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할
1: 그러니까요.
0: 수 있는데 마시는 차. 마시는 차죠. 네.
1: 저희도 자동차도 차라고 하고 마시는 차도 차라고.
0: 네. 이번에 올달 말이에요. 올달이 네. 가정의 달이 돼 가지고
1: 맞아요.
0: 어린이날도 있고 또
1: 어버이날도
0: 있고,
1: 네,
0: 있잖아요.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이 한국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또
1: 네.
0: 선생님한테 뭘 선물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면서 저 담당 그 담임만 교수가 있잖아요.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1: 네.
0: 북한은 모든 명절을 규제하는 게 노동당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은 1964년 5월 26일 날에 청소년 적십자 조항학생협의회 어찌 말하면 국가가 아닌 한계 청년들이 그런 단체 협의에서 이제 발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1: 네.
0: 날을 기념하자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 오히려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5일이니까 우리 5월 15일 그 북한은 지금 한글을 만든 게
1: 네.
0: 세종대왕 만들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역사적인 인물을 높이하는 게 싫거든요 북한은. 그런데 한국 와 보니까 우리 한글 기본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 발기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그 우리 한글이 나오게끔 학자들도 모여서
1: 네.
0: 다 그 조직해주고 다 관여하시고 했더라고요. 결국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하실 때 많은 인덕 정치를 했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65년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아마 이렇게 5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스승의 날이 있나요? 이게 뭐 64년부터면은 남하니까 분단 이후에 세워진 날인데.
0: 네네.
1: 북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요?
0: 북한은 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1: 네.
0: 어머니도 또 교수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교원 보통 교수를 안 그러고 교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원. 근데 교원 명절이 따로 없어요. 오직 국가적으로 세는 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라고 하는 걸 발표한 날이 9월 5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교육절이라고 해요.
1: 교육절이요?
0: 네. 그 교육절을 그저 선생들이 명절 세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따로 정했지 않았지만은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육절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스승의 날 비슷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도 스승의 날에 공로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사업에 훌륭했던 분들을 표상하시더라고요. 표창도 주고 훈장도
1: 네.
0: 주고 북한도 교육절 날에 그런 포상을 해요. 표창장도 주고 뭐 메달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러니까 아마 스승의 날 하면 북한은 교육절이 거의 좀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남한에서 뇌물을 주는 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얼마 이상은 선물을 줄 수 없다. 이거는
0: 네.
1: 법적으로 서로 특히나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게는
0: 네.
1: 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근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뭔가 학교에서 직접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0: 네.
1: 이런 느낌보다는
0: 네.
1: 고등학생 때 가르침을 받았던
0: 네.
1: 아니면 살면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이런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들도 이 스승의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북한에서도 이제 보면 교육절 날도 그렇고 또 학교 졸업할 때 그렇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선물 줄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부모 책임자가 있어요. 북한 말로는 학부형 책임자가 있거든요.
1: 네.
0: 박부영 위원.

0: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기하면 이번에는 TV 한 대 해주자. 뭐 이번에는 컴퓨터 한 대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뭐 졸업할 때, 그러니까 북한은 매 학년마다 선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맡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거든요. 다른 선생이.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같은 학급이 계속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선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 교수인 경우에 선물을 어떻게 줄까? 요즘 AI가 발달돼가지고 AI다 물어봤어요 또. 그래서 거기도 또 나오는 게 한국은 이 뇌물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정부 자체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뇌물 주는 걸 완전히 그 차단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범위가 다 보통 보게 되면 5만 원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4만 원이 그 법적으로 했다가 요즘 또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주는지 하는 게 문제인데 네. 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그 이름을 씌운 그런 고급 이게 잔 있잖아요. 잔. 그러니까 북한 말로 곱부라 그래요. 여기는 컵이라 그러는데 모그컵 같은 거기에 꽃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이미지를 막 그림 이런 걸 해가지고
1: 맞아요. 사진도 드리기도 넣을 하고. 수 있고. 예.
0: 특수 주문지장 한 거죠. 한마디로 네. 말하면. 뭐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것도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교수님 방에 가면 뭐 마실 거야? 그 커피 마실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차를 드시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나오는 차가 네.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녹차밭이 유명해서.
0: 네, 그래 이번에는 차를 선물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선물했던 거죠.
1: 참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도 이 감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네. 요거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한데 네. 아이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TV를 선물하고 전자제품을 선물할 정도면 분명히 그 같은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평양이나 또 제가 고향인 해산이나 이렇게 좀 경제 여건이 좋았던 당시에
1: 네.
0: 또 괜찮은 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일중학교 다녔으니까 일중학교는 다 간부자녀들 많잖아요. 거기다 또 돈 좀 깨 쓰는
1: 네.
0: 돈 좀 버는 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수준이 좀 높았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학급이 뭐하지? 정찰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못지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재밌게 모여서 네. 또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생이 다른 선생보다 짝지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런 문화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집장가 갈 때라 하면
1: 네.
0: 북한은 또 이불장 옷장도 선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예 그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흔한 건 아니고 어려운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꽤 좀 한 20년 뭐 그 더 전의 이야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아마 그런 그래도 스승에 대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북한도 그건 무시할 수는 없죠.
1: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네. 존경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방법도 다르고 네. 그리고 나라에서 또 하는 그런 환경들도 다르고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3만 5천 원 어치 차를 사셨어요.
0: 저는 또 차 하면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도 4만 5천 원인데 거기 50봉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좋았던 게 뭐냐면 우선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차이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이게 4만 5천 원 해도 사실 일반 노동자들 뭐 번다 해도 뭐 3시간 정도 그리고
1: 네.
0: 뭐 일반 좀 괜찮은 이런 회사에서는 2시간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1: 뭐 3만 5천 원에 50 잔이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한 잔에 700원 꼴이네요.
0: 그렇게 되죠.
1: 네.
0: 네.
1: 거의 $0.5인데
0: 네.
1: 사실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가격을 얘기할 때마다 아니 차 한 잔에 그렇게? 선물을 그렇게?
0: 그렇죠.
1: 돈을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저희에게는 그런
0: 그렇지 부담이 안 되는
1: 네,
0: 거죠.
1: 아무튼.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간극을 또 보시면서 이런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자문 말씀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수첩장에다가 항상 이제 뭐 명언 같은 걸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성경책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문의 말씀이 많이 거기에 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형식 못 보게 하니까. 네.

0: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성경을 통독했던 분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풀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자문 내용들이 엄청나게 수습장들이 그 우리 모르고 다 이제 써 선배들 것도 따라 쓰고 수습장에다 알록달록하게 뭐 사파도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자문 말씀도 북한서 제가 수습했었던 그 내용 명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문 말씀인데요. 24장 5절 말씀이에요. 자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 아멘.
0: 야, 이 성경 말씀을 북한에서는 그저 일반 명언처럼만 말하면서 수습을 다 계속 쓰기만 하고 알았거든요, 사실은.
1: 네.
0: 참 이걸 봤을 때는, 예, 정말 이게, 성경 말씀 속에도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예, 그런 구절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은, 예, 존경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은 동방예주국인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미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자유로이 표현하면서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또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에 이곳 남한으로 건너오신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 극동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까? 이 봄날 가정의 달 5월에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못해가지고요, 오늘 보물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보물 퀴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또 앱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새깨라 보물 퀴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을 보내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아유 그 마이크 괜찮는지 모르겠는데.
2: 아, 찢어졌어.
0: 찢어졌습니까?
2: 예.
0: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귀 괜찮습니까?
3: 아우,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0: 자, 개복교회 우리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꽁트 퀴즈 해가지고
4: 네,
0: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들었다고 하시던가요?
4: 이번 주일에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오셔서 예, 너무 재밌다.
0: 아, 너무 재밌다.
4: 너무 재밌다. 너무 잘 들었다.
0: 예. 예.
4: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 많이 청취해주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는 예, 우리 집사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2: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0: 오늘 목사님은 첫 연기 도전. 첫 연기 도전인데
2: 아,
0: 여러분
2: 참,
0: 귀엽게 귀엽게
2: 네,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0: 귀엽게 잘 봐주시고요.
2: 예.
0: 마이크 박살난 거 아닙니까 하고.
2: 아, 제가 8417번님 조금 띄었어요. 이렇게 예, 좀 띄었어요.
0: 아, 목사님 제 방송국 마이크 좀 비쌉니다.
2: 아, 예. 조금 띄었어요.
0: 조심해 주십시오.
2: 예예예.
0: 자, 8845번님도 깜짝 놀랐다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물 퀴즈 오늘도 좀 이렇게 꽁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귀 쫑긋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생 방학생들 옆에 있으면 잘 같이 들어보시고 이따 정답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되죠, 목사님?
2: 예, 예. 정답 아시는 분은 41069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받는 사람 수신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어

0: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0: 지금 우리 고현 집사님 네. 아주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2: 계십니다. 네 깜짝깜짝. 네와 예. 목사님 완전 제 스타일.
1: 제가 좀 잘생기긴 했어요.
0: 아 예예 자자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제 꽁트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의 품보다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다는 철부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3: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할래요. 제 집은 미리 땡겨주세요. 가서 대박도 틀어서 테슬라 타고 돌아올게요.
4: 허허이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디. 그래도 둘째 내 결심이 그렇다면 여기 있다.
3: 돈봉투 아따라비야 콜롬비야 알찍어.
4: 둘째야 배고프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3: 예.
0: 그렇게 큰소리 치며 나간 둘째 아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하한가, 코인은 떡락. 결국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없게 되는데.
3: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야. 염치 없지만 집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저를 보디가드라도 써주세요. 얼른 가서 빌어야겠어.
4: 아이고 내 새끼 둘째야.
3: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4: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 아,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5: 아니야 아버지 아, 저는 맨날 집에서 분리수거하고 잔심부름만 다 했는데 사고치고 온 둘째한테 왜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세요. 아, 그리고 새우까지 입혀주시고. 저 정말 섭섭합니다.
4: 첫째야 늘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네 것이란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으니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이 같이 기뻐하자꾸나. 바로 이게 우리 가족 아니겠니?
0: 맞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 아버지,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4: 그래, 둘째야 사랑한다. 내 아들 둘째야 우리 아들 최고!
0: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번에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6: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0: 자 오늘의 꽁트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준 이 아들을 성경에서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2: 1. 먹을 것만 보면 다이어트는 탱자. 2.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 3.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 4. 옆집에서 놀라운 아저씨 공자.
0: 자,
2: 정답이 쇄도합니다.
0: 자,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자 어떻게 목사님 예. 힌트 있습니까?
1: 아 힌트 오늘 이거 갈비탕 먹으려 하다가 못 먹었어.
0: 갈비탕을 먹으려 하다가 예.
1: 아 이거 참
0: 그렇구나.
1: 아,
0: 그래요 또 뭐.
2: 저는 오늘 점심에 네. 탕수육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우 못 먹었어요. 아, 짜장 먹었잖아. 아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0: 저도 사실 탕으로 끝나는 예, 예, 예, 음식을 예, 예, 좋아합니다.
1: 예, 예. 탕탕탕탕이야. 완전 탕.
2: 탕탕탕
0: 자,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냐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냐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냐 옆집에서 놀러온 아저씨 공자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 1069번입니다.
0: 1069입니다.
1: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냥. 아, 완전 열려있어요.
0: 예, 예, 샵. 예. 아니,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더 이게 세졌어요, 목사님이.
2: 네.
0: 뭐, 기도원 갔다 오셨나?
1: 아니요.
0: 발성이 더 좋아지고.
1: 그거 있어. 안 가르쳐.
0: 마이크를 제가 지금 막 줄이느라고 지금.
1: 갈비탕 먹느라고 내가.
0: 알겠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전화 옆에다가 통화 가능이라고도 좀 써주시고 네. 정답 옆에다가

0: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1: 무교.
0: 무교라고 좀 예. 써주십시오.
1: 무교는 더 좋아.
0: 네, 무교, 방학. 근데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1년 죽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1년 방학, 뭐 5년 쉬고 있다. 5년 예. 방학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 퀴즈가 이게 그 비슷해요. 그 딱딱딱 그래. 예.
0: 자, 비슷해. 아유, 일을 못 하겠어요. 책임 주세요. 아우, 그렇구나. 아,
2: 정답이 세도예요. 그죠?
0: 그러니까. 네. 네. 너무 또 몰입하셨구나. 너무 네. 몰입하셨구나.
1: 저도 이렇게 됐대요. 이제 저도 땅땅탕탕 이런 이런 예. 자였대요. 저도.
0: 네. 아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기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샵1069 보기는 좀 길었는데 짧게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1069 정답과 함께 한 줄로 무교 방학생 몇 년 방학 통화 가능 기다리고 읽겠습니다.

0: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하, 막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이 예. 고르게 되는
1: 맞아요.
0: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새끼라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과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또 꽁트. 아, 반응 좋네요. 아,
2: 네.
0: 헐리우드 액션.
2: 오, 땡큐.
0: 헐리우드 액션 나왔어요.
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오, 보니까요, 뭐.

0: 너무 뭐 어떤 무슨 사연이 또 있었죠. 아무튼 뭐 세 분의 콤비 너무 좋다.
1: 예.
0: 너무 와. 재밌다.
1: 예.
2: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0: 그러니까,
2: 예. 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으시대요.
0: 그
2: 예.
0: 어떤 방송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새끼라 애청자.
1: 와. 아, 짱짱짱.
0: 와. 와.
1: 또 감동받았대요.
0: 헐리우드 네. 배우들도 울고 갈 연기에 감동을 받았다.
1: 아, 와.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목사님
1: 아,
2: 예. 파이팅.
1: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좀 뜰게.
0: 와. 고흥에서 양파밭 풀 뽑아야 되는데 귀쫑긋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와.
2: 야. 야.
0: 자,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해야 합니다.
1: 예.
0: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바로 정답은 바로바로.
1: 바로. 정답은 탕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예. 뭐 탕후루 얘기도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탕 뭐 무슨 면 뭐 얘기가 나왔는데.
1: 예.
0: 자 오늘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1: 예.
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예. 콩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 네.
1: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너무 예. 좋아요. 돌아온 탕자. 이게 예. 이제 성경에 딱 그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1: 예 목사님. 맞습니다.
0: 탕자.
1: 예.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야.
0: 네.
1: 그러다가 다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사실 술 친구들이고 세상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 천국 생각, 교회 생각,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나거든요.
0: 네.
1: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걸 품에 안고 아직 그냥 막을 저기 보이는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렇지 아 둘째 탕자를 안고 부둥켜 안고 그 얘기에 근거락지 끼워주고 다시 자기 직에 대한 둘째의 하나님의 자녀의 직을 회복시키는 네. 은혜를 주십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첫째 연기를 잠깐 했는데
1: 예.
0: 첫째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있을 수 있어요.
2: 네. 그렇죠.
1: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그냥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0: 예.
1: 그런데 둘째 아들 그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거든요.
0: 네.
1: 사실 지금 길 떠나 있는 우리 탕자 같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네. 믿음의 자매들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0: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새끼라 준비하다 보면
1: 예.
0: 진행하다 보면
2: 네.
0: 교회 잘 다니는 분들한테는 선물이 좀 덜 가잖아요.
1: 예.
2: 그렇죠.
0: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들이 큰아들처럼
2: 예. 맞아요.
1: 아, 맞아.
0: 살짝 예,
2: 예. 네 맞습니다.
0: 불편이 그런... 있을 때도 있는데
1: 예.
0: 우리는 사실 둘째 아들처럼
1: 예.
0: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2: 네.
0: 그걸 초점을 맞춘 방송이기 때문에
2: 네. 네.
0: 여러분께서 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
1: 아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그것을 느끼면 그 첫째 된 자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0: 맞습니다.
1: 알거든요. 예,
0: 네.
1: 그거 느껴보셔야 돼.
0: 네, 네.
1: 예.
0: 자, 현대판 돌아온 탕자네요.
2: 와.
1: 와.
0: 태신자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예쁘게 머리하고 와서 좋고, 꽁트가 너무 재밌어서 더 즐겁네요.
1: 아유, 와. 감사합니다.
0: 진행을 너무 경쾌하게 진행하신 지금 찬양 제목 벌레만도부터 이거 주여 이죄인이라는 곡입니다. 주여 이죄인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울리는 곡이죠.
1: 예, 네. 맞아. 아,
0: 저도 집 나갔다가 개고생했어요. 지금은 주님 꼭 붙잡고 살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나갔다 개고생했다는
1: 네.
0: 얘기 같아요.
1: 맞아.
0: 근데 지금 개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방학이나
1: 아, 집 나가 무슨 개고생이야.
0: 이거라고
1: 네,
0: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 네, 지금도.
0: 지금 살짝 고생하는 분들 나 지금 방학 무교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문자 샵 1069
1: 예. 예.
0: 그러면 저희가
1: 예.
0: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1: 기회를
0: 저희가
1: 드려요.
0: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1: 예, 예, 예.
0: 막 잔치 불렀잖아요.
1: 예, 맞아요. 왔을 때.
0: 그것처럼 저희가 좋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기회도
1: 예.
0: 드립니다.
1: 예.
0: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예. 가능하신 분들은
1: 예.
0: 통학 가능이라고
1: 예.
0: 써주시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물을 고를
2: 네.
0: 수 있는
1: 예.
0: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예.
0: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또 방학생도 또 한 명 오셨네요.
1: 예.
0: 자, 이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무교생이 있어요.
1: 예, 예. 와, 와.
0: 무교생이 있습니다.
1: 와.
2: 4436번이죠.
0: 4436번님.
1: 예.
0: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1: 어떻게 답을 다 아셨을까?
0: 그러니까
1: 예.
0: 본인이 아셨을지 아니면 알려 주셨을지. 근데 아마 저희가 하도 탕탕탕탕 해가지고
2: 탕탕탕탕탕탕탕
1: 아 그런데 돌아온 탕자라고 돌아온이라는 말은 사실은
3: 네 여보세요
0: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3: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의 김인수 PD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1: 아, 네.
0: 네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아, 지금 쌍문동에 살고
0: 아, 쌍문동.
1: 있어요.
0: 쌍문동이면 저희 그 애청자
2: 유명한 곳.
0: 미용실이 있는데, 맞나요?
1: 그
0: 이발소인가
1: 미용실에
0: 미용실인가?
1: 있습니다, 지금.
0: 그 미용실에 있는 거죠?
1: 네.
0: 그 미용실에서 지금 커트 하시다가 원장님이
1: 네.
0: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죠?
1: 네.
0: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미용실에 가셨네요.
2: 와, 진짜.
0: 그 쌍문동 그 미용실이 정말 거기가 대단한 곳이거든요. 예.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단골이신가요?
1: 아, 전 단골인데,
2: 예.
1: 마침 이 시간대에 이 방송을 한다 해서 한번 보내봐라고
0: 아, 보내보라고 해가지고.
2: 이야.
0: 오늘 이렇게 무교라고 쓰셨잖아요.
1: 네.
0: 교회를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가보셨나요?
1: 뭐, 몇번
0: 몇번
1: 가봤어요.
0: 가봤어요?
1: 예.
0: 몇번 가보셨고, 지금 성인 돼서는 한 번도 안 가봤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바쁘다 보니까.
0: 바쁘다 보니까.
1: 예.
0: 쌍문동에 사세요?
1: 네네.
0: 쌍문동에서 항상 그 미용실을 이용하시는군요.
1: 네.
0: 저 가면은 항상 우리 방송이 틀어져 있죠?
1: 예, 틀어져 있습니다.
2: 아, 이분 목소리는
0: 네.
2: 완전히 앞에 찬양 부르시는,
0: 예.
2: 아, 그 목소리거든, 완전히.
0: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안정적이시네요.
2: 그러니까 안정적이시네요.
1: 아,
0: 지금
1: 감사합니다.
0: 전국 생방송인데 전혀 긴장하지도 않으시고,
2: 그러니까.
0: 준비된 분 같아요.
2: 아, 목사보다 훨씬 낫네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자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0: 자, 일단 목소리 좋은 우리 4436번님. 아,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커트는 다 끝났습니까?
1: 아, 네, 지금 하고,
0: 예.
1: 염색 바르고.
0: 아, 염색 바르고 있습니까? 아, 염색 바르고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0: 아, 그러시구나.
2: 야
0: 목소리 들어서는 흰머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분이
2: 그렇죠?
0: 또 염색까지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2: 그러니까요.
0: 자, 오늘 이렇게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 네.
0: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 아,
0: 선물을
1: 네.
0: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백인수콕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너무 많은데?
0: 예. 좀 많게 보이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있는 척좀 했습니다. 예.
1: 네. 여기서 유산균 할게요.
0: 유산균.
3: 유산균.
2: 유산균. 예.
0: 아.
2: 와.
0: 자, 유산균.
2: 예.
0: 4436번님. 4436번님.
1: 네.
0: 그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1: 일단 여기 오면 마음 편해요.
0: 왜 마음이 편해요?
1: 좋으셔서.
0: 왜?
1: 일단 여기가
0: 네.
1: 일단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0: 아,
2: 와. 탁월한 선택 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원장님 옆에서 지금 듣고 계시나요? 원장님 듣고 계세요?
1: 예, 지금 듣고 계세요.
0: 듣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2: 야, 진짜 탁월한 선택.
0: 실력도 탁월하고 그분이 좀 밝고, 저는 솔직히 원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2: 저도 못 만났어, 저도.
0: 근데 그분이 좀 밝고
2: 예.
0: 친절하고 혹시 그러신가요?
1: 네.
0: 그쵸?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실력까지 탁월하시는구나.
2: 그렇구나.
1: 그게 예수님 느낌이에요.
2: 와. 야, 완전.
3: 와. 여기 쌍문동.
0: 쌍문동, 네. 쌍문동.
2: 유명한데요, 거기가.
0: 저도 거기 가서 컷하고 싶다, 진짜.
3: 와. 저도 한번 그러니까. 머리 한번 말아보고 싶어요. 네.
0: 자, 오늘 4436번님 이렇게. 오늘 다른 시간대보다 딱 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퀴즈 할 때, 원래 그리고 저희가 다른 요일에 퀴즈를 하는데
1: 네.
0: 오늘 딱 수요일로 바꾼 날이에요.
2: 와, 진짜.
0: 오늘만 수요일에 하는데 오늘 4436번님이 전화 연결됐어요.
1: 제가 운이 좋네요.
0: 이게 절대 이게
2: 우연 아니에요.
0: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4436번님 전화 연결된 거거든요.
1: 응?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436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1: 있어요.
0: 누구요?
1: 애들은 다녀요.
2: 와.
0: 아, 자녀들 다니고 있어요?
1: 네.
0: 자녀들이 아빠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던가요?
1: 아, 예전에는 갔었는데
2: 예.
1: 지금 일 때문에 애들은 부산에 있어서
0: 아
1: 네.
0: 벌써 애들이 다 컸군요.
1: 아, 뭐 크진 않은데 아직까지 성인은 안 됐어요. 아,
0: 성인은 안 됐는데 부산에 있어요.
1: 네.
0: 아, 그렇군요.

0: 그렇군요. 애들은 자녀들은 몇 학년인데요?
1: 큰 애는 이제 고3이고 예. 네, 작은 애는 고1.
0: 예. 다 둘 다 부산에.
2: 부산에.
1: 네.
0: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2: 아마 우리 애들이 기도가
0: 그러니까
2: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맞추신 것 같아.
0: 애들이 옛날에는 다니자고 했지만 지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2: 왜냐면 이제 애들이 네. 성숙해지면 이런 게 있거든요.
0: 엄마는요? 애들 엄마는?
1: 엄마도 같이 다녀요.
0: 다니고 있고.
2: 아이고, 이거 대박이다, 대박.
0: 이거는,
2: 진짜.
0: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지. 4436번님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그 쌍문동 거기 간 것도 그 수많은 미용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2: 사실 오늘이 오늘 날짜가 아니거든 사실은. 예. 어제였잖아.
0: 우리가 수요일 날 안 하거든요.
2: 예.
0: 처음이자 마지막 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2: 예.
0: 4436번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맞춰주셨구나.
2: 불려두셔다 불러주셨어.
0: 그러니까.
2: 이건요. 예. 진짜 아버지 마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 딱 부르신 것 같아.
0: 혹시 우리 고1, 고3 딸들 둘이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와 있고.
0: 아니, 그러니까 애들 둘은 혹시 같이 살아요, 둘이? 아니면 따로 살아요?
1: 네네네. 아, 같이 살아요.
0: 같이 살죠?
2: 예.
1: 네네.
0: 애들 뭐 선물 하나 좀 보내고 주고 싶어요.
2: 아, 그러니까 네. 애들 선물.
0: 좋아요.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애들 뭐 보낼까요?
1: 뭐가 좋을까요?
0: 애들. 그 애들 머리 또 두뇌 발달에 좋은 견과 세트 어때요?
1: 아, 네네. 그거 괜찮네요.
2: 예. 아, 좋네요. 좋네요.
0: 그리고 예. 예. 이번 주부터 예. 우리 네. 애들에게 얘들아 나 한번 이 방송에 연결돼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네. 그렇게 한번 딱 한번 선포 한번 하시죠.
2: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화.
0: 예?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예,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같이 하시죠.
1: 아, 네네.
2: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함으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면 그리고 네.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딱 말하면 애들이 기절할 것 같아.
0: 아내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예. 아내분도 혹시 남편분이 교회 가시기를 가끔 얘기하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0: 얘기는 한 적 없어요.
2: 와, 진짜.
0: 와, 이분은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2: 예.
0: 바가지 팍팍 긁을 수도 있는데.
3: 그렇죠.
2: 예. 와, 근데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제 이분한테는 4363, 36번한테는 예. 최고의 사실 기회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2: 예.
0: 자, 우리 4436번님.
1: 네.
0: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한번 본인이 한번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교회 가보겠다 해서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시면 어떠겠어요?
1: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혹시 그 아내분이 다니는 교회도 쌍문동에 있나요?
1: 아니요. 부산에 부산. 영락교회라고.
0: 아내분도 네. 부산에 계신다고요?
2: 애들과 같이 공부하고.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아빠는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1: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요.
0: 한 달에 한 번. 예, 예. 그 한 번이 예. 언제예요?
1: 날짜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휴무 때 맞춰가지고
2: 예. 예.
0: 그래서 조만간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그 부산 영락교회
2: 예 부산 영락교회
0: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1: 아 네네.
0: 그 다음에 사시는 곳이 쌍문동이라면 네. 여기 계실 때도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교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2: 예 감사합니다. 예. 아우
0: 와우
2: 진짜
0: 와우
2: 와 예. 이게 예. 막 떨려
0: 예.
2: 그렇지, 와우. 그렇지.

0: 오늘 어떻게 염색 잘 되고 있습니까? 염색 아, 잘
1: 되고 있습니다. 예?
0: 무슨 색깔로 하고 계세요?
1: 아, 와인색으로 하고
2: 있습니다. 와인색이
3: 진짜 뭐, 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예. 네. 이분은 예. 앞에 예, 예, 예. 이제 교회 나가서 찬양 딱 부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예, 진짜 예. 좋다.
0: 아, 그렇구나.
3: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고요. 거기다가 예. 이제 그 주소를 본인 받는 주소 한번 유산균 또 아이들 받는 부산 주소 한번 이렇게 두 번 한번 보내 주십시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예.
3: 와.
2: 와, 이런 야. 일도 있군요. 예, 진짜.
3: 진짜.
0: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3: 아, 아내 기도 네. 애들 기도
0: 몰고 몰고 몰다가 예.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3: 분명히 마음에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0: 예.
3: 아내도 기다려주고 애들도 기다려주고 예.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야, 참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맞추신 것 같아요.
0: 아내분 대단하시네요.
3: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 예. 예. 와, 또 우리 해야죠 또.
0: 자, 예. 할까? 이분 한번 해볼까요?
3: 예, 예. 방학. 2773번님. 예. 아, 일반잔으로 갑니다.
0: 자, 일반잔으로.
3: 아, 봄이 왔습니다. 네, 이제 주님께 부르시는 그 시간 봄이 왔습니다. 예.
0: 여보세요?
4: 네.
0: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4: 네.
0: 지금 방송 듣고 계셨나요?
4: 어, 네네. 근데 지금 안 듣고 있어요.
0: 아, 아까 듣다가 지금 잠깐 나오셨군요.
4: 어, 그때 운전 중이었어가지고.
0: 어, 지금은 이제 운전 끝나셨고.
4: 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저 여기 경기도입니다.
0: 경기도 어디요?
4: 여기 용인이요.
0: 용인.
3: 용인? 예.
0: 지금 방학이라고 써주셨는데 본인 방학 맞으세요?
4: 네.
0: 어, 몇 년 방학이세요?
4: 어떤 거요?
0: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이?
4: 몇 년 방학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0: 아, 방학이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0: 교회 방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3: 교회를
0: 교회 어, 바로 끊으셨는데
3: 예.
0: 다른 분인가?
3: 아니야. 이분이 어,
0: 착각하신 거 같아요.
3: 착각하신 거 같아요.
0: 착각하신 거 같아요.
3: 예. 예, 예,
0: 네.
3: 예.
0: 자, 그러면 제가 예. 다른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 볼게요.
3: 예.
0: 다른 분에게.
3: 예, 예, 예. 아, 교회를 다니다가 예. 안 다닌 분들을 방학이라고 이제 보통 네. 표현하는데 예, 1년 방학생이 있네요.
0: 자, 아, 이분한테 해볼게요. 이분한테.
3: 예, 예.
2: 네.
3: 예. 예. 참 휴교래 또 이게 휴교라면 교회가 지금 없어진 거?
0: 짧게 방학이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3: 예. 잠시
5: 교회. 잘못
3: 어, 다시요. 자, 예.
0: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3: 예. 네.
2: 목사님 이렇게
3: 예.
2: 전화 이렇게 누를 때 너무 떨리지 않아요?
3: 그러니까 저는요.
2: 어, 긴장도
3: 그래, 저는 그걸 안 누르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 제가 전화 안 누르죠.
2: 저도 못 누를 것 같아요.
3: 저 전화 못
2: 떨려가지고.
0: 자, 여보세요.
6: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국번입니다. 국번호를 확인하신.
0: 어
3: 이상하다.
0: 잠깐만요.
3: 예.
0: 분명히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했는데
3: 예.
0: 제가 수화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3: 예.
2: 네.
0: 한번 해보도록
3: 아, 그래 저는 못 눌러. 제가 하도 이 손가락이 커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막 두 개씩 눌러.
2: 봐.
3: 두 개씩 눌러지 막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어, 됐다.
2: 어, 되는 것 같아.
0: 자 이번에 신호 갑니다.
2: 이렇게 신호 갈 때 너무 떨려요.
3: 예, 맞아.
0: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예, 예. 저 극동 방송 김인수 PD입니다.
7: 예.
0: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7: 예.
0: 예. 어. 교회 휴교라고 하셨어요. 휴교. 어. 응? 몇 년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7: 아니, 몇 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0: 예.
7: 잠깐 뭐야 산불감시원 매일 나가는 것 때문에
0: 예.
7: 못 나가고 있거든요.
0: 아. 산불감시원 나가는 바람에
3: 아.
0: 원래 잘 다니시는 분인데. 아.
7: 잘 다니는 게 이제 주일 예배. 정도는 계속 꾸준히 나갔었다가
0: 예예.
7: 그 이제 산불 감시원
0: 하시느라고 뭐야? 지금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7: 못 나가고 그냥.
0: 아,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7: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주일부터는 나갈 수 있어요.
0: 아, 이번 주부터 나갈 수 있군요. 예.
7: 예.
0: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7: 그러니까 방학은 아니고
0: 네네.
3: 예.
0: 네.
7: 방학은 아니고
0: 예.
7: 잠깐 이제 휴교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3: 쓴 거예요. 아, 예,
0: 그렇구나.
3: 예,
0: 알겠습니다. 그럼.

0: 이번 주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좀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전화 다시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2: 예, 감사합니다. 와, 예. 저기 지금 봄이면
0: 예.
3: 네.
2: 11월부터 아마 봄까지 이렇게 산불이 많아가지고
3: 네.
2: 이게 산불 감시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네마다 감시하는 분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은 주일날도
3: 네.
2: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은.
3: 또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 예, 예.
3: 그분들은 항상 마음에
2: 예.
3: 원하진 않지만 그런 방학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아요.
2: 예.
0: 자, 이번에 이번에 이제 또 방학생
2: 예.
0: 방학생 네. 5825번님 5825번님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4: 네, 네. 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0: 아, 지금 방송 듣고 계셨군요.
4: 아, 네, 많이 들어요.
0: 본인이 지금 방학생 맞아요?
4: 네.
2: 아, 근데 방학생들이 기쁘겠잖아, 받으시나.
0: 그러니까.
2: 아, 나 이거 전혀 지금 분위기가 아니야.
0: 지금 막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2: 그렇지.
0: 당첨돼가지고 전화 받는 그런 느낌인데.
4: 아, 제가요?
0: 예. 아, 아무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4: 아유, 저 전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었었는데 이걸 할 줄을 몰라서 못했어요.
0: 몇 년 지금 방학, 몇 년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4: 사실 오래 쉬었다가
2: 예.
4: 좀 찾아서 다녀보려고 했다가
2: 예.
4: 안 돼가지고 다시 쉬고 있어요.
2: 아, 열심히 쉬다 열심히 쉬고 열심히 쉬다 열심히
0: 그러니까
2: 쉬고
0: 올 한 해요? 올해? 2026년?
4: 상당히 많이 쉬다가
0: 올해 쉬다가
2: 올해
0: 몇 년?
4: 네네 몇 년요?
0: 예.
4: 창피한데.
0: 아니, 저희는 창피할 게 없어요.
2: 뭐 우리 60년도 쉬니까.
0: 방학이 길면 길수록 저희는 뭐 환영하고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예.
4: 아, 네.
0: 예, 몇 년인데요?
4: 한 20년.
0: 20년.
2: 20년. 아, 20년은 뭐 그냥 예. 기본입니다. 예, 그냥.
0: 그렇죠.
2: 예.
0: 20년이구나. 뭐 이 정도. 저희가 5-60년도 있기 때문에
2: 아, 네. 한 세대를 쉬셨는데 근데.
0: 그 무교가 짱이긴 한데 아무튼 네.
2: 예.
0: 자, 20년. 20년이고 네. 다녀보려고 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군요.
4: 다녀보다가 다시 쉬게 됐어요.
0: 아.
4: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2: 무슨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0: 전라도
4: 여기 대전이에요.
0: 대전.
2: 아우 와
0: 대전이구나.
2: 좋아요.
0: 대전. 네. 오케이. 네.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있었고 극동 방송은 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극동 방송은 예전부터 듣다가 이제 쉬면서 또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돼서
0: 예.
4: 못 듣다가 이제 한 3-4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죠.
2: 예.
0: 계속 듣고 계셨고
2: 왕의 증자시네.
0: 이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것도 좀 듣고 계셨군요.
4: 네.
0: 참고 참다가 오늘 한번 내가 보내보자. 도전 한번
4: 하셨고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
0: 잘하셨어요.
2: 진짜 잘하셨어요.
0: 그러니까
2: 예. 이분에게는 딱 맞아 지금.
0: 자 우리 선물도 어떤 선물이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4: 아.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4: 저 잘은 이거 좀 받아도 되나요?
2: 그럼요.
0: 아니 20년 방학생이면은.
2: 아 받으셨나? 이제 꽃방울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0: 거의 뭐 이거는 네. 뭐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4: 그 주얼리 세트 받고 싶어요.
0: 어떤 거요?
2: 주얼리.
0: 알겠습니다.
2: 예.
4: 네.
2: 와.
0: 혹시 본인만 방학생이에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분 중에서 방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예?
4: 방학생 있는데 통화는 못해요.
0: 아, 뭐, 예, 괜찮습니다. 통화는 못하지만은 가족들이 네. 좀 방학생이 있어요?
4: 네.
0: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4: 네, 같이 쉬고 있어요.
0: 같이.
4: 지금.
0: 누구랑? 남편이랑?
4: 네.
0: 자녀들은요?
4: 자녀들은 먼저 다 가고 있으니까 갔으니까 그냥 그렇고요. 둘이 살고 있는데
0: 남편이 쉬고 있구나. 아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4: 네.
0: 우리 주얼리는 우리 5825번님께 드리고 남편 선물도 좀 챙겨드리려고.
2: 와우.
3: 와.
0: 남편 선물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방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이 딱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예, 딱 방학생들 드릴.
4: 그러면 유산균.
2: 오케이. 유산균.
3: 유산균. 와. 네.
2: 야, 딱 남편분에게 정확히 딱 맞네 그냥.
0: 자, 그러면 5825번님 예. 우리가 대전에서 대전 네. 극동 방송을 통해서
4: 네.
0: 우리 5825번님과 남편분이 교회 가실 네. 수 있도록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0: 네.
1: 저희가
0: 그래도
1: 이제
0: 전화 드렸어요.
1: 아, 잘하셨어요.
2: 예, 잘하셨어요. 대전에 정말 잘하셨어요.
1: 이제 저희가 무슨 동에 사세요? 혹시 대전에?
0: 관저동이라고요.
1: 관저동.
2: 예. 일단 주소 네. 보내주시면
1: 관저동.
2: 예.
1: 근방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저희가 예. 건강한 교회
2: 건강한
1: 한 두세 군데
2: 예.
1: 저희 또 대전극동 방송과 잘 연결된 교회로 소개를 네. 시켜드릴게요.
0: 아, 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 우리 예. 목사님과 함께 드리시죠.
2: 예, 저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 아,
2: 예. 드디어 20년 만에 부르시네.
1: 그러니까 5825번님은
2: 예.
1: 뭔가 좀 어머니 같은 좀 포근한 목소리예요.
2: 예, 맞아. 완전 권사님 타입이야.
1: 그러니까
2: 완전히
1: 포근한 목소리로
2: 예.
1: 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 분들하고 아주 네. 잘 그 교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고.
2: 아, 이분이 교회 딱 들어가면 그 교회가 완전히 확 빛이 날 것 같아.
1: 네.
2: 예.
1: 저희가 교회를 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0: 네.
1: 이번 주부터 혼자든 남편이랑 꼭 남편 안 간다고 해도 일단은 혼자 꼭 네. 가셔야 돼요.
0: 노력해보겠습니다.
2: 노력 가지고 안 돼. 우리는 노력 가지고 안 돼. 그냥 무조건 그래, 가셔야 돼. 예. 그래요?
3: 무조건. 네. 예.
1: 저희는 강압적인 방송.
3: 예. 강압적인 방송. 무조건.
2: 무조건.
1: 그래서 일단 혼자는 가셔야.
2: 그렇죠.
1: 그다음에 남편이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아, 남편 갈 때 같이 가야지 이러면 이제 또 늦어지거든요.
2: 또 20년, 네. 40년 가버려요.
1: 그러니까.
2: 그냥요.
1: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로 약속.
2: 약속.
1: 네.
0: 어디로 가요?
2: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1: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2: 예.
1: 거기서 네. 딱 골라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번 주는 여기 갔다가 다음 주는 저기 갔다가
2: 그래서
1: 아, 좀 예. 내가 여기가 좋다. 그쪽으로 예. 가시면 네. 되니까.
0: 네, 알겠습니다.
1: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0: 네.
1: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와. 감사합니다.
2: 네. 예, 감사.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다리셨네. 아. 네,
3: 꼭 가셔야죠.
2: 예, 가셔야죠.
3: 네.
2: 예, 안 가실 수 없어. 꼭 네. 가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포근한 이분이 그 교회 가면
1: 네.
2: 그 교회가 문이 확 열릴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 같아.
1: 예.
2: 예. 또.
1: 우리 한 분만 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예.
1: 한 분을 더 누구를 연결할까? 이분은 아까 우리가 전화 연결을 안 했던 분인 것 같은데.
2: 예.
1: 그렇죠?
2: 예, 맞아요.
1: 이분은 예. 안 했던 분이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을 알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3: 저도. 네.
2: 아, 저도 가고 싶어 지금 금집에.
1: 쌍문동 미용실 이름 가르쳐 달라는 분이 지금
3: 와, 쌍문동
1: 쏟아집니다. 네. 쏟아져요.
3: 와.
1: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아, 쌍문동 우리 저기 집사님 권사님인지 모르시겠는데 좀 아 이게 보내줘 버려요. 아이고 그냥 열어봐. 아이고 예.
1: 제가 한번 방송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을 밝혀서 좀 이렇게 알려드려도 네. 되는 건지.
2: 예.
1: 자 일단은
2: 예. 일단 한번 또
1: 6417번님께 저희가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4: 6417님 전화번호를 늦게
1: 자 오늘 전화기가
3: 네.
2: 예,
1: 지금. 일단 수화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예. 네. 야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 뭐 네.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해봐야죠. 네. 그래도 해봐야 돼.
3: 또 어떤 분과 연결이 될지 예. 궁금합니다.
1: 신호 가죠?
2: 아싸. 네. 아싸. 네,
1: 신호 갑니다. 6417번님. 6417번님에게
5: 네 혹시
1: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극동방송 네.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5: 네.
1: 방학이라고 주신 분 맞죠?
5: 네.
1: 오늘 지금 꽁트 듣고 지금 문자 준 거 맞아요?
5: 네.
1: 정답이 오늘 뭔가요?
5: 정답이요?
1: 예.
5: 방학 아닌가요?
1: 예?
5: 방학 아닌가요?
1: 방학.

0: 정확도 정답이긴 한데 오늘 꽁트 들으신 거 맞죠?
1: 중간하게
0: 아 꽁트를 좀 늦게 듣고 아까 네. 제가 뒤늦게 이제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셨구나.
1: 네네.
0: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1: 네, 2년 됐습니다.
0: 2년 됐어요.
2: 2년, 2년 됐어요. 예.
3: 그 지역은 어디신데요?
1: 전라도 광주입니다.
3: 광주.
0: 오늘은 다 이렇게 목소리 좋은.
3: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찬양하다가 네. 예, 시험 들었는지 이렇게 다 조금 2년 동안 쉬신 것 같아요.
0: 가수하다가 지금 예, 예. 안 다니시나?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3: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직장인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시간에 어떻게 일하다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1: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0: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교회를 잘 광주에서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2년 된 거예요?
1: 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최근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0: 어떻게요? 누구 소개로?
1: 어머니 때문에.
0: 어머니?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고.
1: 네.
0: 교회 권사님이시고.
1: 사모님이십니다.
0: 사모니.
3: 아,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 얘기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목사님 아드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3: 아, 주여.
0: 예, 주여 나왔습니다.
3: 주여.
0: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3: 그럼, 아, 그럼요, 그럼요.
0: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3: 아, 그럼요.
0: 예.
3: 근데
0: 우리 6417번님, 저희 프로그램 최근에 들으셨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의심도 없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1: 네.
0: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1: 예. 네.
3: 예.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같이 기도하시죠.
0: 예.
3: 좋으신 하나님.
1: 네, 좋으신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3: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2: 아멘.
3: 아멘.
2: 아멘.
0: 예, 아 우리 6417번님 오늘 네. 꽁트가 돌아온 탕자였어요.
1: 네.
3: 맞아요.
0: 정답이 탕자였고. 제가 볼 때 우리 6417번님 옛날에 좀 교회 오빠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3: 아, 그래도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0: 목소리도 좋고
3: 보니까.
0: 하시니까 예, 예. 교회 오빠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꼭 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꽉 안아드리는 그런 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예.
3: 예.
0: 저희가 선물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선물은 고를 수 있도록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전화 연결된 김에
3: 예.
0: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니까요.
3: 예.
0: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3: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오늘 문자 주시고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지난번에 저희가 뭐 장로님도 통화가 되기도 하고
2: 네.
3: 예.
0: 방학한 장로님.
3: 맞아요.
0: 전도사님도 통화가 됐어요.
2: 네.
3: 예.
0: 오늘은 이제 목사님 아들도.
3: 목사님.
0: 예.
3: 네.
0: 아... 네, 뭐
2: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그럼요. 보면.
3: 그럼요. 네.
2: 잠시 방학.
0: 예.
2: 근데 항상 계약은 있다는 거.
0: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0: 우리
3: 거죠.
0: 우리 돌아온 탕자 기다립니다.
3: 예, 네. 기다립니다.
0: 자, 오늘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 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단지 육신의 부성을 넘어 믿음의 선대 영적 건의자들을 의미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다음 세대 후손들 믿음을 이어가야 할 젊은 세대를 뜻합니다. 또한 돌이키다는 회

0: 세계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서 단순한 아버지와 자녀의 감정의 전환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존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진짜 돌이킴을 배우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며 복음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는 온 가정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에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5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해당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파리 떼를 보내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 떼를 보내어 엄청난 피해를 주셨습니다. 메뚜기 떼에게 그들의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 치우게 하셨습니다. 또 우박을 내려 포도나무를 죽이고 서리를 내려 무화과나무를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의 가축을 내리쳤으며 양떼는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노, 의분과 분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벌을 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끔찍한 연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셨으니 함 자손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 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련해 두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집을 거처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굽은 화살처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 즉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소나귀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칼에 죽게 하셨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불에 타 죽고 젊은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포도주 기운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셨던 시온 산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처럼 높이 세우시고 그가 옛적에 세우신 땅처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침입하여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던지고 주의 거룩한 무리들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온 예루살렘 주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 위에 주의 분노를 쏟아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삼켰으며 야곱의 조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소서. 우리에게 속히 주의 자비를 보여주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스런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방 민족들이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꼭 갚아주소서. 주는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소서. 감옥에 갇힌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고 죽음에 처한 자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구해주소서. 주여, 주를 모욕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곱 배로 갚아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 앞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저버리시렵니까?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으며 사발 가득한 눈물이 그들의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었으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 미리 밭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포도나무 잎새가 큰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뻗었습니다. 그 뻗은 가지는 지중해에 이르고 그 넝쿨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포도 열매를 따먹습니다. 산 돼지가 포도 덩굴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살펴보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심으신 뿌리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세우신 자손입니다. 이제 주의 포도나무가 잘리고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자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를 위해 힘있게 세우신 사람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인 나팔소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는지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제단의 불을 만나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연기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향의 기도입니다. 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향의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나요? 내 뜻을 구하나요? 그리고 십자가가 다가올 때 하나님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아닙니까? 또 고난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내려오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은 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생명으로 임하는 겁니다. 향의 기도는 누구 중심의 기도인가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인가? 환경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재난주는 향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소리이다. 이 맥락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보면서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구약에서도 나팔 소리가 있었고 요한 계시록에도 나팔 소리가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시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하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성경은 여리고를 강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그 전략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여리고는 무너지는데 그 전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침묵과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 행진을 할 때 침묵을 말씀하십니다. 왜 침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 원망을 하는 삶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의식주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을 멸하고 애굽의 장자까지 치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홍해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홍해를 만나곤 합니다. 살면서 만나야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실 때 침묵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데 하루 이틀은 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여리고가 금이라도 가면 좋은데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전략이 그의 리더십이 뭔가 좀 답답하지 않아? 수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수고이지? 이런 말이 새어나올 수 있고 이 말이 공동체 안에 연결이 되면 불평 원망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이유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불평 원망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는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기억한다 이 말이 언어가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의 명사가 사관입니다. 사관이 누구인가? 왕 앞에서 스케줄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사관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나팔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나팔을 불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침묵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인에 동참할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리고 안을 보면 또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성인데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가 여리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습니다. 정탐꾼이 발각되어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거하면 살아날 수 있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무엇인가? 여리고가 무너질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복음을 듣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붉은 줄이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건 출애굽을 할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유월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여리고에서는 붉은 줄이 되는 거고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믿음을 보시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너의 삶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보시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고 삶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도 좀 슬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세리는 믿음이 없다고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의로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을 보면은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래 두 번째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른 생활맨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반응하고 있는데 세리의 기도를 보면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자기 의는 있는데 십자가 의는 없습니다. 세리를 보니까 삶은 부족하지만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인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자기 의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의로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자기 의로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무관해집니다.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는 것은 자기 의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많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안에 십자가 은혜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세상이

화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화로다 화로다 선포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로마와 타협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신전에 가서 분향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화로다를 외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행한 일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저갱과 연결이 됩니다. 무저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니까 무저갱의 왕이 아바돈 아볼루온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무저갱을 그가 여는데요. 그 무저갱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저갱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무저갱의 왕 아바돈과 아볼루온의 오늘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을 보니까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소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이 질서를 수호한다, 평화의 제국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거절하면은 박해하고 때로는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아바돈, 아볼루온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는 세상에 질서를 준다 이렇게 선전하는데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실상이 무저갱이라는 겁니다. 질서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영적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린 양의 통치와 아바돈의 통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어린 양은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아바돈의 통치는 파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통치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데 아바돈의 통치는 폭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통치에는 자유로운 순종과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바돈의 통치에는 강제된 경배와 어두워진 공기가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아바돈의 통치가 뭘 말하는가? 그 무저갱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의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팔 소리를 전해주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느냐? 로마의 통치로 살아가는 영적 상황, 그게 무저갱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자. 이게 회개하는 삶의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로마를 심판하는 소리이면서 또 어린 양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깨우는 비전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전에는 심판으로 이해했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맥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배교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어린 양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는 삶의 체계가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영적 실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로마가 핍박해도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 이 메시지가 비유와 상징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그의 저서에서 세상은 돈, 권력, 섹스로 움직인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을 돈, 권력, 섹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은 사랑이다. 여러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세상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움직여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더라고요.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좋은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올립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개가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올리고 고양이에게 가는데 고양이는 그것을 화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꼬리를 올렸네? 그러면서 피하거나 공격하는 겁니다. 개는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올리고 갔는데 고양이는 그 신호체계를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화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양이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개에게 갑니다. 개는 자신의 신호체계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피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신호가 다르면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믿음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인을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인을 줘도 들으려고 안 하고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고 우리가 신실하게 섬겨야 할 주라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직접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상징과 비유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를 직접 비난하기 어렵고 하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또 로마가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언어가 상징과 비유이고 로마인은 감추어진 언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언어입니다. 그 중심에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자는

0: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비유와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영이 굉장히 둔탁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은 안 들립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인들은 민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한 구원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인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사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지나친 비약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에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변화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신학자들 잘 몰라요, 이거를.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본질에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사변화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변화된 것을 계속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신학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은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것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써있느냐만 학문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 배울학, 물을 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난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배우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 행동,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만 탐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도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학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대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 여론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는 역사의 배경, 문화, 환경 이건 연구하고 그때 시절에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어요. 이 신학 성경 공부도 그러나 바울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토론하고 학자들이 모아놓고 연구해보니까 바울 신학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바울 선생님은 이원했다. 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66권을 사람 40명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의 신학자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도 없고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자녀가 잘되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녀가 잘되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존재하지만 부모님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가정은 있지만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책임은 회피합니다. 효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효를 공자의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따지듯이 소리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인생인데 왜 공경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부모가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요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시나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진정한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효도를 하시느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그런 효도를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이야기, 4장부터 6장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이야기, 그 중에 5장 후반부터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관계의 질서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가정규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은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규범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세워가는 구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모습이 틀어져 있어요.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 로마사회는 아버지를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곧 왕이었습니다. 이 권력자가 누리는 권한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그 권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상상을 초월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살릴지 죽일지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어요. 잘못에 대해서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성인이 되었어도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에 가까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영적인 존재로, 인격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개념으로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말을 해야 돼. 부모만 있고 자녀는 없어.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직접 말해요? 자녀들아! 더 충격적인 부분은 바울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아버지 위에 또 다른 권위를 두는 거죠. 주 안에 순종해라. 그 말은 아버지 권위 위에 하나님을 두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모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까지 동등한 존중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당시 개념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 그 상황을 이해할 때 뚜렷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당시 개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메시지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에 의하면 자식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인격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 그냥 또 그 말씀 정도로 읽지만 그 시대 배경을 반영하여 읽으면 엄청난 선언들이지요. 단순한 윤리 도덕 얘기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뒤엎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그런데 정작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한 가정을 봤으면 저한테 말 좀 해줘봐요. 우리 교인 말고 밖에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사는 집이 있는가 저한테 말해줘보라고요. 파고 들어가 보면 행복 안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행복한 가정은 없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청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멋진 우리 청년들이 훗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청년 중에 결혼을 포기해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고 나는 결혼 안 한다. 여전히 로마 시대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자들이 있어. 여전히.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해서 자녀를 죽이고 살려.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형통,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녀를 소유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영적 존재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집에 자녀가 왕이 되었고 자식이 안방을 차지해.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집안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자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안방 쓸 거야. 나가, 들어와. 부모님이 자식의 말을 청종합니다. 목사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가 가정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TV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기관들에서 또 전문가란 사람들이 가정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나는 다시 묻고 싶어. 전문가란 그 사람들의 가정은 과연 어떨까? 그 무엇을 해도 성경의 기준을 모르는 한 현재의 아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죠.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 나는 상처를 받았어, 나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인간 이하의 부모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마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들이 나는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이 엄청난 상처를 품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칠 수 있지요. 왜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이건 감정이 아니야. 신앙의 결단입니다. 아버지의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는 누구 보고 하는 거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아는 사람만 일방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주는 사랑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영원한 사랑 못합니다. 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 부모처럼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희생하지도 않아. 자녀가 나는 부모로 인정 못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녀가 상처와 분노를 붙들고 부모를 거부한 채 살아가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상태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상처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증오하잖아요. 아버지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증오하잖아요. 놀라운 건 자기 아들이 다시 나를 증오하는 상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터지도록 가르치는 거죠. 나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에 공경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도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해. 근데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원수를 보면 사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유행가 가사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니까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 거죠. 이게 복음적 가르침입니다. 감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TV에서 가정 회복한다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상담을 했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어. 그 순간에는 치유된 것 같지만 감정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향한 분노의 감정, 권사님들 사라지셨나요? 권사님들만 눈만 깜빡깜빡. 어떤 프로그램 한번 참여하면 그 감정이 사라지냐고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시댁을 향한 분노 사라지셨나요? 학대를 했던 군대 선임병 감정이 사라지셨나요? 이름까지 기억해. 꿈에도 나와. 정상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도 잘 안 돼, 이게. 근데 이미 어그러져 있는데 한쪽을 보고 일방적으로 참어. 부모니까 존경해야지. 그래서 자식이잖아, 버릴 수 없잖아. 이렇게 한다고 그게 품어지냐고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신앙을 가질 때만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며느리가 시댁을 품을 수 있는 거야. 그때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를 품을 수 있는 거야.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교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성경 아니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공감을 표합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교회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세워야 되느냐? 가정을 세워야 돼. 교회 등록을 하면 선교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가정이 살아나도록 이 질서를 강조하고 가르쳐서 이 열매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지름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권력은 절대 권력, 폭력적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절대 권력,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어떤 정치력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정을 지켰거든요. 가정이 달랐어요. 부부관계가 달랐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달랐어요. 아버지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아이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낙태하지 않았어요. 자녀는 반항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적으로 증가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증가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았던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했다고요. 광주청사교회 부흥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과 동시에 어떤 전도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이런 거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하라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저랑 새가족 양육 8주에서 10주 공부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가장 먼저 부부관계를 확인합니다. 호칭부터 수정합니다. 남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연상, 연하, 이건 중요치 않아요. 10살 차이 나든 20살 차이 나든 결혼하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이때 동등한 격을 가지는 겁니다. 오빠, 동생 아닙니다. 남자, 여자, 어떤 누가 우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목사여도 대통령이어도 부부는 동등입니다.

제가 이 동등을 표하는 호칭을 쓰라 그래. 오빠야, 안 돼. 오빠야라고 부른 집은 반드시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꼬마 취급 당해서 집안의 중대한 대소사를 부인과 의논하지 않을 겁니다. 야! 라고 부른 순간 당신 집은 질서는 다 깨지고 아이들을 훈육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보 당신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피차간의 상호 존중이야. 상호 존중이 일어날 때 연합이 가능한 거야. 한쪽이 무시를 하면 연합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이 훈련을 했는데 진짜 어른들은 이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이라고 부르고 누구 엄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김권사라고 부르고 이집사라고 부르고 자기 남편을 장모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른들은 순종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하란 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이 하란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만간에 이혼합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같이 못 삽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 말을 우습게 여, 지금도 야라고 부른 젊은이들이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자녀를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장년과 신앙을 구별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등록하면 아이들도 장년과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위에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찾아냅니다. 대학 갈 놈만 똑똑한 놈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자녀를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우리는 끝내 불 붙입니다. 부모님이 제가 하지 않은 대로만 하면 아들, 딸을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끼고 돌면 돌수록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자식은 더 안 될 겁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열매를 실제로 청사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건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산다는 내용이 아니죠. 아니, 자식한테 얻어맞으면서 오래 사면 못한대요. 자식이 때려부러. 자식이 안방 차지하고 야, 너 나가 부모한테.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를 못해. 병원 가면 살려내버린 시대예요. 여기 장수라는 것은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정된 삶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원리대로만 살면 장수한다는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원리대로 살아내면 부모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의 형통을 바라보는 부모 인생 살맛 나지.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는 모습 보는 부모 살맛 나지요. 남편의 사랑받는 여인 다릅니다. 상처 없습니다.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당당했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한테 다른 걸로 말하면 밀릴지 몰라도 가정 행복으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으면 지금 부인하고 못 삽니다. 지금 남편하고 못 삽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계적인 보상이 아니라 질서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들도 한번 선언하고 자녀들도 한번 선언하고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들부터 오른손을 들고 시작. 나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영적인 존재로 대우하여 영혼이 피폐해지도록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의 결단. 또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다 손 드는 거예요. 시작. 나는 감정으로 공경과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원리로 이해하고 거기를 행하겠습니다.
나는 부모 공경과 순종을 통해

0: 가문에 흐르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내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여러분은 이거하고 마칩시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 열매를 더 많이 만들어 냅시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식빵에 곰팡이가 조금 피었을 때 그 부분만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음식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그 음식은 이미 상한 상태라고 합니다.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런 식빵은 가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는 그 곰팡이만큼 작은 죄도 이 정도쯤이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곰팡이 핀 내 마음은 가차 없이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비추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입는 우리 되길 소망하면서 5월 13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손재석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식빵도 그렇고요. 뭐 잼 같은 거나 유자청 이런 거 오래되면 곰팡이가 살짝 쓸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떼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걷어서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먹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양파도 오래되면 사이사이에 검정 흙 같은 거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흙이 아니라 곰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씻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늘 그냥 씻어서 먹었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대장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눈에 보였다 이 말인즉슨 이미 그 음식은 점령당한 거래요. 진짜 대충격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죄도 우리의 영혼에는 치명상을 입히죠.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많이 쓰셨어요.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저녁 퇴근길인데요. 이 시간 정말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과 출석 체크 뭐든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즈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즙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오늘이 50의 찬양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들 남겨주셨는데요. 5226번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6472번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신청 찬양 달리기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이 찬양 준비해 놓겠습니다. 또 6343번님도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고요. 9507번님, 9700번님 반갑습니다. 네, 또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퇴근길에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3152님께서는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저녁 어떤 거 드세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또 힘글시트게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달리기 신청해 주셨던 찬양 들으면서 또 힘글시트게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달리기 웨이홈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Kimglish.
1: Together.
0: Together. 네, 행저질라 수요일 코너입니다. Kimglish Together.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Daniel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Thanks for coming back, Daniel.
1: It's an honor to be back. I hope you and everyone listening are having a great week. This week, the weather has been so beautiful.
0: Right, right.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도 English Together에서 영어 찬양 신나게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1: So this week, we're going to learn about one of my favorite hymns.
0: Oh.
1: Actually, I think I say that about every hymn we talk about, but I guess I just love them all.
0: Every week. 네, 매주 만나보는 모든 찬양이 그렇긴 하지만 오늘도 다니엘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1: So this hymn was written in 1912 by Charles Austin Miles. The name of it is In the Garden.
0: 네, 오늘은 찰스 오스틴이 1912년에 작사 작곡한 In the Garden 한국어 버전으로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many people have probably heard it, and it's been a favorite of many people throughout the years. In fact, many famous people have used or sung the song. So you know Billy Sunday and Billy Graham. They both used it in their outreaches, and the famous Elvis Presley even sang his own version of this song.
0: Oh, 네.
1: I actually remember this song really well because this was my grandfather's favorite song. And his church asked him to sing it very, very often. So in his church, he made a tape and an album. Oh. And this was, I guess, one of the favorites of the entire church.
0: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곡일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런 찬양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도 이 곡을 부르거나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빌리 선데이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전도 집회에서 이 찬양을 사용했고요. 또 유명한 가수죠.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생님도 이 찬양이 참 익숙하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 다니엘 선생님의 할아버님께서 교회에서 자주 부르시던 찬양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1: So this song is actually the story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20. It takes place just after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when the empty tomb was first discovered. It was a sad time, but this story depicts the change when the sadness becomes joy again because of Christ's power over death. He kept his promise. And this song is from the perspective of Mary, who was the first person to discover the missing body.
0: 네, 이 찬양은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빈 무덤이 발견된 장면인데요.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정말 슬프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찬양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마리아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 So the backstory is actually told by the author himself. There's a book that was written by Kenneth

0: Osbeck, and it tells the backstories and different accounts of many different hymns. It's called 101 Hymn Stories. And in this book, Miles is talking about a dream that he had. And suddenly in his dream, he appeared at the entrance of the garden. And the whole chapter of John 20 plays like a scene from a movie, only he was a part of it. So when he awakened, he was gripping his Bible, and under the inspiration of his dream, he quickly wrote the words to this song. And he was so engrossed in making the song that later that evening, he finished all the music as well. So the entire song, Inspired, only took less than a day to finish.
1: 네,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작곡가가 직접 남긴 이야기로도 전해지는데요. 어느 날에 마치 환상 같은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 101가지 찬송가 이야기라는 책에 따르면 이 작곡가 오스틴 마일스는 자신이 어느 순간 동산 입구에 서 있는 듯한 장면을 보게 됐다고 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성경 속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졌고 또 자신도 그 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는 성경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 감동이 너무 강해서 바로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에는 곡까지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찬양은 영감 가운데 단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완성된 곡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찬양 In the Garden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후렴구 배워볼 텐데 이제 한 구절씩 다니엘 선생님과 살펴볼게요.
1: So the first line stat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Of course, the he here is referring to God himself.
0: 네, walk 하면 걷다, talk 하면 이야기하다잖아요. 뭔가 라임을 만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1: Yes.
0: 네, with 하면 무엇무엇과 함께인데요. 여기서 he는 당연히 하나님, 주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he walks with me, 주님은 나와 함께 걷고 he talks with me, 주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겠죠. he가 문법적으로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walk와 talk에 s가 붙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1: In the next lines, he says, he tells me I am his own.
0: 네, he tells me 여기서도 he가 주님인 거죠, 선생님?
1: Yes, yes.
0: 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나는 his own. his는 he의 소유격 표현이고요. own 하면 소유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1: This is a wonderful phrase to know that we are actually
0: right.
1: owned by God.
0: Right, right.
1: The next line says,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If you don't know what the word tarry means,
0: tarry.
1: it 네. simply means to stay in a place or to linger.
0: 네, 이 문장에서 생소한 표현이 바로 이 tarry일 텐데요. 어떤 곳에 머무르다, 잠시 더 함께 있다, 곁에 오래 머물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 joy, 그 기쁨은인데요. 어떤 기쁨이냐면 we share, 우리가 함께 나눈 그 기쁨이죠. 근데 언제 함께 나눴냐면 as we tarry there, 우리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나눈 그 기쁨인 거죠.
1: I'm sure most of you have never heard the word because it's kind of old English.
0: Right, tarry.
1: Most people probably haven't heard it or used it. Even in America, many people probably don't know what the word means.
0: Oh.
1: But now you're smarter than them.
0: 자, 우리가 이제 그들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None other has ever known.
0: 네, known 하면 no one을 축약한 말이죠, 선생님.
1: Yes.
0: 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None other, 다른 그 누구도 has ever known, 알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앞 문장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그곳에 주님과 머무르며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니엘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해볼게요.
1: All right, the chorus is very short and very simple, so follow along with me. And he walks with me.
0: And he walks with me.
1: And he talks with me.
0: And he talks with me.
1: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0: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1: And the joy we share.
0: And the joy we share.
1: As we tarry there.
0: As we tarry there.
1: None other has ever known.
0: None other has ever known.
1: Good job. That wasn't too hard, right?
0: Right.
1: All right, let's try it one more time. This 네. time just a little faster.
0: 좋습니다.
1: And he walks with me.
0: And he walks with me.
1: And he talks with me.
0: And he talks with me.
1: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0: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1: And the joy we share.
0: And the joy we share.
1: As we tarry there.
0: As we tarry there.
1: None other has ever known.
0: None other has ever known.
1: Excellent.
0: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따라오셨죠?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 So this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the garden theme.
0: Garden.
1: But this time, we're going to learn a few proverbs from around the world that exemplify how important gardening is in different cultures. They all have to do with plants and gardening, but they all have a much deeper and profound meaning.
0: 네, 오늘 배운 찬양의 제목이 In the Garden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garden. 동산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속담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 식물이나 정원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인데요. 단순히 꽃이나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더 깊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So let's see if you can figure out what the deeper meanings are in these proverbs.
0: 네.
1: And in case anyone doesn't know what a proverb is a short traditional saying that tells a common

0: truth or a piece of advice.
1: Oh.
0: It usually uses a metaphor. So just like in the book of Proverbs in the Bible, a proverb conveys wisdom or some sort of moral lesson.
1: 네, 이 proverb 하면 속담이에요. 속담, 짧지만 삶의 진리나 교훈을 담고 있는 전통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말이죠. 보통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잠언, 성경의 잠언도 영어로 Book of Proverb라고 하죠. 지혜와 삶의 교훈을 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So the first proverb is commonly used in the U.S., but it actually comes from England. It's one that many people, even in Korea, have probably heard.
1: 네.
0: And especially being in the month of May, we say,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1: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0: Mm-hmm.
1: Oh.
0: It sounds pretty, but it actually has a deeper meaning.
1: Oh, 네.
0: The showers here represent hardship or difficulties. The flowers represent joy or positive results.
1: 네.
0: So this proverb is really teaching us that the hardships or suffering from today can eventually lead to joy and success in the future.
1: 네, 첫 번째 속담은 미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속담인데요. 사실 영국에서 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뭐 계실 수도 있는데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피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날씨 이야기인 건 아니고요. 여기서 4월의 비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을 의미하고요. 또 꽃을 피운다에서 꽃은 기쁨이나 좋은 열매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속담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한번 다니엘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해 볼게요.
0: April showers.
1: April showers.
0: Bring May flowers.
1: Bring May flowers.
0: And actually, this is a shortened version. The longer version says, the March winds and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1: 네, 저희는 짧은 버전만 알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표현 한번 만나볼게요.
0: So the next proverb is across the world from India.
1: Oh,
0: it's from India.
1: India.
0: They say in India, all the flowers of tomorrow are in the seeds of today.
1: Oh, all the flowers of tomorrow are in the seeds of today.
0: Yes.
1: Oh,
0: can
1: 네.
0: you guys figure out what the deeper meaning is?
1: 그 씨앗이 네 씨앗이 꽃이 된다.
0: So 네. it sounds a lot like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1: 네.
0: But because they actually, it's because they actually mean something very similar. In India, they teach this proverb to convey the idea that the decisions and the effort you make now determine the outcomes and the success in the future.
1: Mm.
0: It's a reminder to plant seeds of kindness and hard work, which will pay out later in life. And it isn't a coincidence that they are similar. I think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have very similar proverbs. The U.S., England, India, China, various indigenous tribes, they all have a similar meaning like this.
1: 네, 다음 만나볼 속담은요. 인도에서 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All the flowers of tomorrow are in the seeds of today.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나눴던 그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와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 속담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쌓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심는 친절과 또 성실함의 씨앗이 언젠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런 비슷한 속담들이 세계 여러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사실인데요.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요. 인도, 중국 또 여러 원주민 문화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Another reason I really like to talk about Proverbs is because to some people it has an even different meaning. So all the flowers of tomorrow are in the seeds of today. To me as a teacher, is kind of like I might tell my coworkers who are having a really bad day. They're not happy with their class. Just remember, all the flowers of tomorrow are in the seeds of today, meaning the flowers are the students in the future.
1: Right, right.
0: But we have to

0: put in the hard work now to teach them so that they can grow from the seed to the beautiful flower.
1: 네, 이렇게 속담은 자기 상황에 맞게 또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속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Sure, the last proverb comes from Finland, and it has a completely different lesson. I have always thought kind of like this, so this proverb rang true with me. The proverb says, to an optimist, every weed is a flower. To a pessimist, every flower is a weed.
1: 오, 네.
0: Any ideas of what this means?
1: 아, 잘 모르겠어요.
0: If you guys said at home that your outlook on life or your perspective can shape your life experiences, then you were correct.
1: 아, perspective.
0: Perspective.
1: 네. 마지막 속담은 핀란드에서 온 표현인데요. 앞에 두 속담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엘 선생님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속담이 마음에 와닿으신다고 하는데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To an optimist, every weed is a flower. To a pessimist, every flower is a weed. 직역하면 낙관주의자에게는 모든 잡초도 꽃처럼 보이고 비관주의자에게는 꽃조차 잡초처럼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삶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을 발견하고요. 또 누군가는 불평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결국 우리의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0: So just like the proverbs from the Bible, these proverbs from around the world can help you navigate the challenges of life. Of course, we know following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from God and relying on God himself is the ultimate answer.
1: Right. 성경의 잠언들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속담들 역시 삶의 어려움을 지나는데 작은 지혜를 또 전해주곤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다니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문화와 시대를 넘어서 비슷한 지혜들이 전해져 내려 온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모두 같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0: 네,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땡땡땡 showers bring mayflowers에서 blank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네, 땡땡땡 showers bring mayflowers에서 blank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보기 주시죠.
0: 1번 April.
1: 1번 April.
0: 2번 June.
1: 2번 June. 이거는 이제 그 April과 June을 아시겠죠? 1번 April, 4월이죠, 4월. 네, 저희 지난 4월입니다. 2번 June은 6월입니다, 6월. 이제 다음 달이죠, 6월. 네, 그래서 blank showers bring May flowers. 5월의 꽃은 언제 비가 와야 필까요? 5월에 꽃이 피려면 언제 비가 와야 될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니엘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0: Thanks for tuning in, everyone.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week and I hope you enjoy the showers that bring May flowers.
1: 네, English Together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Bye. Bye.

네, 오늘 우리가 배운 찬양 인더가든의 한국어 버전이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어빔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힘글리시 투게더 퀴즈는요. blank shower spring mayflowers 이 블랭크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1번 April, 2번 June이었는데요. April shower spring mayflowers인지 June shower spring mayflowers인지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April 4월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정답, 오답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링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또 퇴근하시는 분들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군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서 보라, 이 말은 헬라어로 데아사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바라보라.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 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의 어려움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긍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정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보이고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 누군가의 외로움이 보이고 누군가의 절망이 보이고 누군가의 우울함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실수로 판단하고 과거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 중에는 겉모습이 아닌 그들 영혼의 공허함, 그들 영혼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선이

0: 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늘 말을 하죠. 넉 달이 지나면, 조금만 더 준비되면,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밭이 희어져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기억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을 하죠.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죠.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결정적인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말이 부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원은 가장 자신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보다도 순종을 보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아파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밭은 희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추수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바로 영혼들을 바라봅시다. 형편과 처지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함춘환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생명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셔서 저희들 모두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에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감사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뜻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정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부모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과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0: 혹여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시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하여 주시옵고 넓은 신 품으로 안으시고 크신 품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와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 전하실 때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크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 모두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1: 아멘.
0: 원치 않은 문제들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돌보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4장 17절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함춘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오늘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순바스 메소사에 가는 인도네시아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귀한 광주 봉선 중학교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셨으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에 순바스 현지 사역자 다섯 분을 모시고 인천을 왔고 광주까지 내려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 다섯 분의 현지 사역자분들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키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하늘을 활짝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해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쳐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요? 오늘 뭐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라 그러면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으로 보면은 바실레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0: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바실레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가 아니라 누가 통치를 하냐, 어떤 분이 통치하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실레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 둘 셋.
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0: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벌써 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0: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영토가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주권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느 분이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주권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0: 주님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맞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것이야. 이미 이 땅에 너에게 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럼 왜 이 땅에는 아직도 악이 있을까요? 왜 이 땅에 어둠의 권세들이 아직 있을까요? 왜 아직 우리 가운데 불행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이 땅에 왔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들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갔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일곱째 천사가 나팔에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시리로다 하니.
0: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왔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완성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재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지 주권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일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믿는 천국은 죽어서 내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천국보다 더 광대한 개념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이지 하나님의 나라 이고는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보통 사람들이 나라라 그러면 위치를 찾습니다. 경도는 몇 도, 위도는 몇 도 사람을 찾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0: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된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식을 잘못했습니다.

0: 위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멀리하시고 혼자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위치적인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누가 주권자의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진정으로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광주봉선중앙교회 주권자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음을 인정할 때 광주봉선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불행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이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에덴 동산 같이 하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불행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의 무리를 쫓아내시고 소외된 자들과 식사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저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0: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받다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전에 갖고 있던 일반 여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33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0: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러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0: 미가서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럽니다.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시면서 정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고 겸손하라고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 그립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에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가 용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화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나의 백성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정의와 자비와 겸손이 넘쳐나게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관자는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우리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의 환경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환경은 똑같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막이고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주권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광주봉선 중앙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2년 동안 숨마숨에서는 두 분의 순교자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마나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서순바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사역자가 전주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말에 이분이 7군데 칼에 찔려서 뒷산에 버려져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하루아침에 7군데를 칼에 찔려서 뒷산에 버려져 계시더라고요.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가정에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7군데 칼에 찔려서 뒷산에 버려지셨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모님과 아직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혹시 마을 사람들이 이분들을 또 해코지할까 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다른 장소 가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시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이 땅에 제 남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제 남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남아서 제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내 남편을 찔러 살해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남으셔서 새로운 전도사님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남편을 죽인 사람, 내 남편을 살해 찔린 사람들, 그 사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비록 내 남편은 살해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우리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게 그런 고백이 일어났으라 믿습니다. 그 아래 사진입니다.
이 아래는 동순바입니다. 우리 루카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한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아직 젊으신 전도사님이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러 가셨습니다. 옛날 일도 아니고 3주 전입니다. 3주 전. 한국 오기 바로 전 3주 전에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러 가셨습니다. 새로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사역만 마치고 오셨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사역이 마치네 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같이 가서 밭에 가서 땅을 일구고 있다가 그 위에 있던 산이 무너졌습니다. 땅을 갈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는 돌산이 무너졌고 돌산에 깔리셨고 결국 그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벌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주의 종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사역하러 갔다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가져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사모님을 붙잡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 남편은 하나님 일찍 불러가셨지만 그 마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라 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이분들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서순바 우리 만하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에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성전을 만났습니다. 이 장녀는 악의 소리를 듣고 어둠의 권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막 어둠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왼쪽 다리에다가 큰 강목으로 족쇄를 채워서 이 사람을 조그만 공간에다가 가둬놨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조그만 울타리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악의 영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에 갔다 이 청년을 발견하고 함께 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이분이 11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셨습니다. 비록 이분이 어둠의 권세에 11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주권자가 이 마을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을 때 이분이 2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위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통치하시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고백할 때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이 띠모 형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띠모 형제가 2년 반 전에 일인데 바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3주 한 달 전입니다. 20년 만에 구출된 한 분입니다. 한 마을에서 이 여자분이 이 주부가 악의 소리를 듣고 막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가족들이 가축우리에다가 가둬놨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0년 동안 가축우리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매분에게, 이 주부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고 이분이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고백할 때 그 10년 가운데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진리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고 진리에서 자유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순마에는 한 마을입니다. 저희가 헌데모노라는 한 마을입니다. 저희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마을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다 보니까 우리를 배척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몇 번 전하여도 계속 쫓겨났습니다.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면 한 할머니 보이시죠? 이 할머니가 91세 되신 할머니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91세 돼서 연세가 다 되셔서 소천할 때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 이제 소천할 때만 기다리라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소천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가 몇 번 들어가서 전했던 예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만한세 목사님을 보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받으셨고 그 다음날 이제 모든 분들이 가족분들이 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다 돌아가셔야 될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가족을 다 모아서 이제 나와 내 가족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고 저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월에 들어가서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의자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무 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작년 11월 달에 5개월 전이죠. 작년 11월 달에 이 마을에서 49명을 세례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추대했을 때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현재 숨바숨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도 없어서 도리에서 예배드리는 마을, 아이들이 씻지도 못해서 깨지지 않은 이 마을, 전에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역할에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각 마을에 임재하기 시작했고 이 어린아이들 각 마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증입니다. 작년 7월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의료 성결을 왔습니다. 하루에 한 350에서 400명씩 환자를 저희가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한 350에서 400명이 모여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분들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다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의사를 만나러 걸어오셔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시고 기다리는 걸 보시고 우리 거기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한 자매랑 같이 두 분이 갑자기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스불도 아니라 장작불을 떼가면서 칼에 500인분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지어서 500인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밥과 카레를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그분들이 부랴부랴 막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입시사님이 막 허겁지겁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시다가 갑자기 막 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우십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교사님. 지금 저분들이 밥을 허겁지겁 먹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굶주렸다가 밥을 허겁지겁 먹고 계시잖아요. 내가 먹고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먹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서서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데 이분 눈에 갑자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똑같은 환경, 아직도 굶주리고 아직도 어려운 지역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배고픔, 똑같은 굶주리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창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야 53장 1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숨바숨에 우리 귀한 사역자들 이분들이 이번에 다섯 분이 오셨지만 저희 숨바숨에 52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숨바숨 사역자들의 85%가 사역하시는 모든 지역에 아직도 전기가 없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아직도 전화도 안 됩니다. 심지어 몇몇 마을은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 광주 봉선 중앙교회 초창기 그래서 성교 오셔서 각 산을 걸어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수천하신 사모님,
수많은 숨바탕을 걸어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시궁창 물에 가서 오물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나는 시궁창 물에 들어가서 동물들의 오물이 떠있는 그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로 숨바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광주봉선중학교의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광주봉선중학교에 충만하길 참으로 기도합니다. 광주봉선중학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봉선중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이랍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광주 봉선 중학교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제 광주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사역자들과 양림원을 가봤습니다. 제가 광주를 여러 번 왔는데도 어저께 처음 가봤습니다. 양림원 선교사 묘역회를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가슴을 너무 꽉 찌른 이 돌판을 봤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조선 선교의 목표라고 딱 써있는 팻말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은 조선 선교의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조선의 짐을 덜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전 두 번째 말에 가슴이 꽂혔습니다.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조선의 아픔을 걸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 팻말을 보고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앉아서 제가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눈물을 닦겠습니다. 순바섬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순바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자리에서 맹세하고 다시 주님 앞에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막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막 갑자기 정리시켜 주겠습니다. 순바섬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순바섬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 임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지 네가 닦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만 그 안에서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눈물 흘리는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이 글자처럼 아직도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내 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확장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슴이 터져나갈 끝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 이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그냥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땀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때 함께 전력하시는 귀한 광주 봉성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0: 누구신지, 우리 직장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우리 학교 주관자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10위권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봉송 중앙교회를 사용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맞추기 도나이다.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순바땅의 영혼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력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에게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제 또 다른 영혼들 가운데 또 순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부름받아서 충성스럽게 복음사역 감당하는 순바 사역자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함춘환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 예배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나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연합회 2026 전도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 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국에 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부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아무루 합창단과 플루티스트 나리, 빅맨 싱어즈가 출연하며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 남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52국에 9191번, 062-352-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 동지방회 전도부에서는 전도 전문가 정상용 목사님을 강사로 아파트 전도 핵심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중앙성결교회입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와 중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165-9975번, 010-3165-99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이 이스라엘의 연합은 매우 아름다웠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의 연합이 항상 든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도 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가 교통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정이 언약에서 시작되듯이 주님의 공동체 역시 언약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연합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가족을 품는 풍성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워먼 오브 페이스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이성신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 들으신 후에 믿음의 가정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048번님께서 야간 대학생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느라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가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학업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502번님께서는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이 방송에 문자 보내신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끝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048번님의 신청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1502번님의 신청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들 이어 듣고 오시죠.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르르 워십의 나와 내 가정은 이란 찬양 앞서 들으셨고요. 두 곡의 찬송, 클래식 콰이어의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 그리고 정자례의 예수나를 오라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또 함께함이 간직된 곳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자, 이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까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방송 애타게 듣고 계시는지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찬송 그리고 완전한 사랑 메리제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우리 계속해서 연합일 때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 예수님과 나병 환자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룬 성경 마가복음 1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 힘을 얻으신 거죠. 이제 엘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농부 엘리라고 합니다. 전 10년 동안 날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아내 리아,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려 할 때쯤 리아는 임신을 해서 어여쁜 딸 로이스를 낳았습니다.

0: 축하하네, 엘리. 딸이 엄마를 닮아서 참 예쁘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길 기도하겠네.
1: 감사합니다, 라피 선생님. 아이가 하도 오랫동안 안 생겨서 아이 갖는 걸 포기할 뻔했는데 로이스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로이스 덕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0: 근데 이 딸이라서 좀 실망하진 않았나? 아들이었다면 농사일도 돕고 좋았을 텐데 말이야.
1: 아니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몸과 좋은 땅을 허락하셔서 농사일을 지금까지 잘해왔지요. 로이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인걸요. 우린 로이스 후로 다른 아이를 갖지는 못했지만 저는 로이스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제가 밭일을 할 때 아이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놀았는데 제가 잠시 쉬려고 앉으면 아이가 뛰어와서 저를 안아주고 마실 물을 주곤 했습니다. 리아와 로이스 그리고 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2: 더 드실래요?
1: 배불러. 리아,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을 뵌 지 2년이 넘은 것 같아. 어제 히람이 다음 주에 부인하고 가버나움에 간다고 당신하고 로이스만 괜찮으면 같이 가자고 하던데.
2: 당신은요?
1: 나야 일 때문에 못 가지.
2: 일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1: 아직 추수 때가 아니어가지고 괜찮아. 히람네 가정에 갈 때 같이 친정에 다녀오면 좋잖아.
2: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집에 혼자 있을 게 좀 걸리긴 하지만 부모님이 로이스가 큰 걸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1: 가족이 없는 집은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할 때 근처에서 친구들과 까르르 웃던 로이스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수로를 파다가 제 손이 피투성이가 돼서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두 손가락 끝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를 좀 닦고 살펴보니 살이 분필의 분처럼 하얗고 까칠었습니다. 전에 물집도 많이 잡혀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른 손가락들은 감각이 있었는데 그 두 손가락에만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두려움에 재빨리 집으로 가서 리아가 안방에 두었던 작은 거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기가 두려웠지만 사실을 알아야만 했지요. 저는 제 얼굴과 코 그리고 귀와 목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제 왼쪽 귀에 작은 하얀 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발을 벗고 발을 씻었더니 제 발가락에도 나병의 증세가 있었습니다. 3일 후 저에게 닥친 시련을 잊으려 일에만 전념하고 있을 때 제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뛰어와 절 안았고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3: 야, 아유 우리 딸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근데 이틀 후에나 올 줄 알았는데
2: 얘가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히람이 더 일찍 출발해줬어요.
1: 야, 당신하고 로이스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르더라고. 일찍 와줘서 정말 고마워.
2: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냥 집에 남아서 밭일이나 도와줄 걸 그랬어요.
1: 아니야. 가족들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이스는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리아가 평소처럼 저와 팔짱을 끼는 순간 그들에게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0: 얘가 피곤했는지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드네요.
1: 장인어른은 잘 계셔? 건강하시고?
0: 네, 부모님 다 잘 계셔요. 아버지는 아직 은퇴하기 싫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시고 힘이 넘치세요. 근데 엘리,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우리가 없는 사이에 다친 거 아니에요? 손은 왜 감싸고 있는 거예요?
1: 아니, 다친 건 아닌데 당신이 봐야 할 게 있어. 내가 이 손을 풀면 절대 날 만지면 안 돼.
0: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살 점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1: 나도 어떻게 된...
0: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젠 어떻게 해야죠?
1: 내일 회당에 가서 라비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0: 저도 같이 갈까요?
1: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로이스랑 집에 남아있어. 아직 아이가 알기에는 좀 이르니까. 저는 두어 시간밖에 못 자고 다음 날 일어나 회당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리아는 제 볼에 뽀뽀를 하며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2: 오래간만이야, 엘리. 주중에 여기까지 웬일인가?
1: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2: 응?
1: 여기 제 손가락하고 귀하고 발가락 좀 봐주십시오. 이런 증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2: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을 전에 본 적이 있어. 자넨 문둥병에 걸린 거야.
1: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2: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자넨 떠나야 하네. 이제부턴 목에 종을 매달고 누가 자네 곁으로 오려 하면은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해. 또 이제 마을 거리나 회당을 활보해선 안 되고 자네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안 돼.
1: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2: 가장 좋은 건 다른 나병 환자들과 같이 지내는 거지. 여기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네. 자네 가족은 우리가 힘써 돕겠네. 엘리, 정말 미안하게 됐어. 나도 자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마음이 아파. 근데 나병은 쉽게 전염이 되는데 자네가 사랑하는 가족이 전염되길 원하지 않을 거 아닌가?
1: 그럼 이 종은 지금 회당을 떠나면서도 울려야 하나요?
2: 아니, 아직까진 마을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어. 뭐 어차피 자연스레 알게 될 테지만 그때쯤이면 자넨 이미 이 마을을 떠났겠지. 단지 아무도 자네를 만지지 않게 조심하게.
1: 그럼 돈은 어떻게 벌죠? 마을 밖에서 살고 제 밭으로 와서 농사일은 해도 되지 않나요?
2: 미안하지만 자네가 만지는 모든 건 부정하게 취급될 거야. 아마 사람들이 음식은 가져다 줄 걸세. 나병 환자가 굶어 죽는다는 건 못 들어봤어.
1: 어차피 그렇게는 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내랑

0: 우리 딸 없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1: 정말 미안하지만 이젠 가봐야 할 것 같네. 내가 자네 아내와 딸을 데리고 자네 밭으로 갈 테니 우선 집으로 가지 말고 거기로 가서 기다리게.
2: 저는 라삐가 지시한 대로 밭으로 가서 가족을 기다렸고 한 시간 후에 라삐는 울고 있는 아름다운 제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라삐는 로이스가 저에게 뛰어오는 걸 막았고 그걸 보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프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졌을 때 로이스가 재빨리 뛰어와 제 허리를 붙잡고 울자 라삐가 와서 아이를 떼어내어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 가지 마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나병 환자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아이와 아내의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마을 근처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딸을 보려고 더 가까이 갔는데 성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저를 몰아냈습니다. 그 중엔 제가 좋은 친구라 여겼던 남자들도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을 근처에도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 안다는 표정으로 저를 환영해 줬습니다. 제 오른손 손가락들은 곧 전부 다 사라져버렸고 제 발 역시 안 좋아져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나병은 제 온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픔 속에 6년 동안 절망적인 삶을 살던 중 저는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3: 무슨 일 있어?
4: 오늘 아침에 음식을 받으러 갔는데 내 동생이 와서 예술한 사람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더군.
3: 자네 동생이 직접 봤대?
4: 자기가 그 사람을 일주일 넘게 따라다녔는데 아픈 사람만 고친 게 아니고 글쎄 한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냈대.
3: 그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대?
4: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의 주변엔 항상 큰 무리가 있다더군.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를 가까이서 만나긴 힘들 거라고 내 동생이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어.
2: 이틀 후 저는 나병 환자 공동체에서 몰래 빠져나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를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4일 동안 정처 없이 떠더니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제가 누워있는 동산 근처로 누가 올라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동산에 올라가나 궁금했는데 잠시 후 여러 남자들이 누군가를 찾으며 같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소리에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올라간 곳을 기어 올라가는 중에 무리와 함께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6: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이름이 무엇이냐?
5: 엘리입니다.
6: 엘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0: 입증하라. 제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갔지만 예수님만은 제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치유를 간구했을 때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곤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손길을 통해 온몸의 감각이 되돌아왔고 사라졌던 손가락들도 다시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그러진 제 얼굴을 바라보시고 두 손으로 만지셨는데 그때 얼굴의 감각이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6년 동안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저를 누군가가 만져준다는 사실에 마음의 상처 역시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남자들이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1: 엘리, 이 옷을 가져가게. 자네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나병 환자의 옷은 버려도 될 거야.
0: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삶에 그리고 새 옷까지.
1: 이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게. 그런 다음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 되네. 자, 평안히 가게, 엘리.
0: 저는 몇 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했었는데 이젠 빨리 달리며 바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가서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제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할 건, 저는 너무 기뻐서 그만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두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다고 알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못 믿는 눈치였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조차 제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랍비 역시 제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의심하고 제 몸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2: 선생님! 선생님!
3: 무슨 일인가?
4: 아니, 엘리, 자네인가? 아니, 자네가 정말 엘리 맞는가?
2: 예, 제가 엘리입니다. 저 좀 보십시오. 깨끗이 나았어요. 혹시 나병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봐주세요. 빨리 집에 가서 리아와 로이스를 보고 싶어요.
4: 자네 손을 먼저 좀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 손처럼 부드럽고 깨끗해.
2: 원래 손가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한 말씀 하시자 깨끗이 나았어요. 빨리요, 선생님. 예? 빨리 가서 제 아내와 딸을 보고 싶어요.
0: 집으로 가는 저의 기쁨은 여러분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없을 동안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남자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웠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오래전에 제게 해준 말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5: 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0: 고맙게도 리아는 저만을 생각해주고 있었고 이웃들은 제가 없는 동안 밭을 잘 일궈줬습니다. 또 숙녀가 된 로이스는 저를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희망 없이 나병 환자로 살아가던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 삶과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를 참지 못했습니다.

못하신다고 배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선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선 친구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은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엔 예수님의 변형이란 제목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 예수님과 나병 환자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어린 3남매를 홀로 키우며 거리에서 빵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가운데 빵을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와서 호떡 하나에 얼마냐고 물어봤지요. 1,000원이라고 대답했고요.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건네고 빵은 받지 않고 그냥 갔다고요. 아주머니는 노신사를 불렀지만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고 그냥 갔습니다. 그 노신사는 이튿날 와서 또 1,000원을 놓고 그냥 가고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을 놓고 그냥 갔다고요. 그런데 1년이 다 가는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아주머니가 따라오면서 노신사에게 수줍은 듯 얘기했습니다. 저 선생님 빵값이 올랐거든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기와 햇빛 그리고 비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거저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오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렸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스티브 그린의 Broken and Spilled Out 들려드렸습니다. 값진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마리아 그 자리에서 했던 행동은 단순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렇게 그 삶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송축하라, 이 길 쓰게 가르쳐 주세요.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Maranatha Singers의 In His Time, Ron Canoli의 Hallowed Be Your Name, Morris Chapman의 Jesus Your Na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58번님께서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0 쓰시는 분께서 샬롬 나이스에 취직이 쉽지 않아 꽉 막힌 듯한 제 기분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예, 그럼요. 계속 힘겨우네요. 소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봅니다. 직장을 통해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이죠. 뭐 기분도 기분이겠지만 취직이 요즘 쉽지 않다라고 보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1710번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아닐까.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정말 옳은 것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바람이 또 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취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샬롬 나이 들으시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잘 마련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0: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이팅의 내가 주임 삼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홀리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브루엘 선생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 우드로 윌슨 고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입니다. 이런 선생님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꿈을 갖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점 향상됐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올해의 선생님으로 두 번이나 선정됐고요.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에린 선생님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도 묵묵히 그 뒤를 제자로서 따라 걷고 계신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주님과 같이 진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위러브의 공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위러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 공감하고 싶은 사람,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프라노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대방만큼 100%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 저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 힘들었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손 꼭 잡고 나와 함께 이 삼행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뛰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은 쉽게 파악하면서도 내 자신의 교만에는 쉽게 눈을 감고 인지해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느웨의 교만 앞에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그는 결국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보다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자신의 뜻이 앞섰던 것이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장윤영의 겸손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르바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곽현정의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팅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구현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길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옛날에 고리타분한 가르침 정도로 격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24시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갖고 있을 정도가 됐고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찾기만 하면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정작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저희 극동방송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는

0: 살아가고 또 움직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요. 우리를 또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 1, 2, 3, 4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삶의 길이요 또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설교 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많지만 저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합니다. 성경이 모두 불타버렸고 그마저도 꼭꼭 감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적어서 간직하는 북녘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북한 또 러시아에 중국에 남아 계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을 심어드리고요. 또 우리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절의 기도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 가운데 이 탈북의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를 꼭 보내주십시오. 엽서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0: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좋아요.
1: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2: 그렇죠.
1: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1: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의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2: 네.
1: 자, 그러면 우리 남 출신 청년들의 바라보는 북 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4: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폭신폭신하게
1: 돌려 말하고
4: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1: 진짜 이건 장점이네.
4: 완전.
3: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1: 네.
3: 한국에 왔을 때
4: 네.
3: 아니 남조선 친구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돌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1: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니까
3: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1: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2: 그러네. 보완이 되는 부분이네요.
1: 네.
5: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계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5: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1: 네.
5: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5: 많이 했습니다.
3: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3: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3: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2: 없죠.
3: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1: 예.
3: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2: 맞아요.
3: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2: 네.
3: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1: 사랑을 나눌 줄 알고
3: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0: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1: 맞아요.
0: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군요.
0: 맞습니다.
3: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2: 네.
3: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2: 맞아요.
3: 굉장히
2: 맞아.
3: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0: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2: 그래서 주어졌으니까.
0: 네.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3: 그치.
0: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3: 맞아요.
0: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3: 그럼요.
0: 네.
3: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2: 네.
3: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2: 아, 북에서 오신 네. 청년들이.
3: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2: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3: 우리는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2: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3: 그렇죠.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2: 이분도 또 작아집니다.
0: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3: 그러니까.
2: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3: 진짜.
2: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3: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2: 네네. 글씨 잘
3: 기억난다.
2: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4: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글씨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 거야.
4: 맞아요. 이 흘렸으면 날이 반동이 되는 거.
2: 반동이 되는 거.
4: 내가 막 써야 되고
3: 이렇게.
4: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 네.
0: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4: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되니까.
2: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3: 네.
2: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3: 그럼요.
2: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0: 맞아요.
1: 그리고 진짜 맞아요.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2: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네.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2: 철수,
3: 사랑입니다.
4: 찬송이,
5: 보라였습니다.
1: 지금까지
6: 너와 나의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면서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문화일보는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며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위치 자체가 극비로 취급되는 전략 자산이어서 미국이 먼저 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언제든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란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설계를 복제한 모델로 알려졌으며 어뢰와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고속정과 드론 등 이른바 모기 함대 전력을 활용해 미 해군에 대응하겠다는 전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휴전 상황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표현하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이에 이란 의회 지도부도 모든 군사 옵션 준비를 마쳤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서방과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여러 차례 비밀리에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공격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우디 측은 자국 공격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석유 인프라 등을 공격해왔고 이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사우디까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사우디는 공습 이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 보복 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군사 대응과 함께 외교 접촉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대사우디 공격 횟수는 한때 주당 100건을 넘었다가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친이란 세력 움직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국 간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태도는 외교가 아니라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요구를 단순한 항복 문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제안을 쓰레기 같은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안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우리 군의 참여 확대 문제는 국내법 절차와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구 280만 명의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을 위해 최대 40명의 군인과 민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 작전과 상선 호위 임무 등에 참여할 계획이며 후방 기지와 군사 인프라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뢰 제거 역량을 강화해 온 국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 사이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중동 문제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오히려 미국과 밀착해 안보와 경제 측면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자 리투아니아는 적극적으로 미군 유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 불안이 큰 국가로 꼽히며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소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관광 수지는 2억 6천만 달러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 관광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4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해외로 나간 내국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관광 수지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BTS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광화문 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평균 8일 이상 머물며 약 350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 관람과 함께 명동과 용산,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 방문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1분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명품 중심 소비에서 K패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외국인 패션 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180% 증가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서도 남성 패션과 국내 브랜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국과 일본 관광객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POP 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국내 신진 브랜드들까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에서는 20년 만에 백화점 호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돈주 계층 사이에서 한국산 쿠쿠 전기밥솥 사용

병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전력 부족 문제와 비사회주의 단속을 이유로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부유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산 쿠쿠밥솥은 중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강해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전기 검열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뇌물을 건네 단속을 무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음성 안내 기능을 중국어로 설정한 뒤 중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제품은 결국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습니다.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와 진남포가 15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28도, 안주 26도, 양덕 1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종일 맑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구성 15도, 신의주와 삭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삭주 27도, 구성 26도, 신의주 25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주와 장현은 오전 시간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해주 13도로 출발합니다.

0: 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0도, 해주 28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흥과 북청, 장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북청 11도, 장진 7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 19도, 장진 18도, 북청 1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지역에 따라 하늘빛이 다르겠습니다. 청진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운기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9도, 운기 8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하 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쿼터리즘이라고요. 15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현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증상이었죠. 10분이나 30분이 아닌 15분이 기준이 된 이유는 최소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정도 조깅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뛰는 사람은 1년 뒤에 체지방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15분씩 가볍게 뛰는 이 조깅을 시켰더니 성적은 평균 15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 독서를 하면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도 있죠. 하루에 15분. 여러분, 적은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루에 15분이 1년 동안 쌓이면 91시간이나 됩니다. 15분씩 특정 외국어 단어를 외운다면 10개씩 외워도 1년이면 3,60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겠죠. 하루에 15분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선 새로운 사랑 가득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 가운데 변화하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5분의 결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듣고 15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15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그런 복된 날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게요.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까지 첫 찬송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열심을 늦추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뜨겁게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매들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이 하루를 그 매 순간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말씀, 하루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5월 14일 목요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두 곡도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른들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데리고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안고 있으라고 그랬어. 어려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설교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하니까 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선입관념이 터무지 없습니다. 예수를 어려서 많이 믿지 나이 먹어서 예수 잘 안 믿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데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애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면 무의식 중에 그 성경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부모들은 꼭 1등 해라, 꼭 성공해라, 꼭 공부 잘해라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1등 하면 좋지요, 우등하면 좋지요. 그러나 나폴레옹

0: 자기 반에서 밑등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책 보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반에서 42등을 했대요. 그러면은 42등 했는데도 천하를 호령한 나폴레옹이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간 사람들이 41명이 있을 텐데 그 41명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42명째 되던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놨죠.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푸대와 교환이 됐어요. 담뱃잎이 이것만한데 이거 따서 한 푸대에다 넣은데 담뱃잎 한 푸대하고 이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 있던 배에 군목이 있었대요. 그 군목이 그 아이 눈초리가 청명하게 보여 소년의 장래성을 보고 자기 양자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교육과 철저한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30년 후에 어느 날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참 그는 감독이 돼서 세계적인 성사학자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크로스 웨더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30년 전 노예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성책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은 날을 그리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그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울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루,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죄를 범한 때를 우리는 다윗의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시련의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자기의 이름을 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위상을 대단히 드높이는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그야말로 복 중에 복 가운데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친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간 상황입니다. 그때 화가 난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할 때에 성경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이 밑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다윗은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풍요의 시대 그리고 평화의 시대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것이 최고의 절정인 이때에 다윗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출정된 가운데 다윗성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때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입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의 말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혼자이고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탐욕에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불러들여 가늠하였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덮고 갔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 자기 아내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문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내려보내려고도 했는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찾아냈습니다.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놓고 나머지 부하들을 뒤로 빼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데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대단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가 끄집어내었던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에 훨씬 많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거짓, 속임, 위선, 은폐, 계략, 살인교사, 살인방조, 잔인, 탐욕, 탐심 아마 시간을 내어서 더 찾아보라고 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하던 결과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범죄한 다윗 이때가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출 수 있고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인 안목을 다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웠던 다윗입니다.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풍성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아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깊고 깊은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한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죄가 참 무섭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에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일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치르는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 전에도 두 번째 전쟁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아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화친을 청해 오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화친을 맺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 생명으로 대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합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좋게 본 겁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고 너가 원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곡기까지 끊으면서 근심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속상해할 수 있죠. 자기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에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감정상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마음의 소원으로 두느냐 아니면 탐욕으로 두느냐의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소원으로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봇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합은 그런 나봇에게 더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나봇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되었고 이세벨은 마음의 소원을 따른 것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탐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인이 써서 보내면서 왕이 쓴 것처럼 합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인을 치고
봉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이 시킨 그 일을 아합이 시킨 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자 이제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이 아합의 손에 갖게 된 겁니다. 무죄한 자가 죽었고 탐심 탐욕으로 얼룩진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아합을 보았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에 기뻐하는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죄를 물은 무고죄,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이세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었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고 오히려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칭찬해 주도록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합의 탐욕이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앗고야 말겠다는 이세벨의 탐욕이 자신들을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사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의한 죄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의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 은혜이고 보냄받은 나단이 왕인 다윗 아내 앞에서 거침없이 책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자리로 이미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를 쫓아 살겠다는 다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모세의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만 새기고 그 말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이, 죄의 시험이, 죄의 미혹이 온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어떠한 죄의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가치나 내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때로 내 삶에서 어떠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고 어떠한 결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 쫓아갈 자로서의 선택을 늘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은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은혜대로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쫓아나갈 수 있으려면 단 한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고 있어야 하는가? 그건 너무 어린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호흡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주를 쫓기 위한 이 고단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저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거슬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참담함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이제 죄 지으면 다 잘라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안에서 드러나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의 모습이 너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만 오셔서
대신 싸우

0: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신 후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오는 죄들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을 무너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그 시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하신 그 은혜를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변함없는 여일하신 은혜를 쫓아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평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으나 광주와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를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역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 곳이 있어 체감 온도가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6도, 서울과 강릉, 대구와 광주, 부산이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13도, 함흥이 11도, 강계와 청진이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개성과 대전이 30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8도, 강계가 27도, 대구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목포가 25도, 여수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1도, 함흥이 19도, 청진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모든 상황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02장, 새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소리에. 통합찬송가 402장, 새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소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 손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강청합니다. 때를 따라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놓치지 않도록 영적 아버지 감각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아버지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맞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가.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 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요 통치하였던 한의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외눈박이였다는 거죠. 그 어느 날 화가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초상화를 화가들이 그렸던 것이죠. 그 명령을 받은 화가는 장군의 모습을 그대로 끊임없이 정석껏 그렸다는 겁니다. 초상화의 생명은 사실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니발이 초상화를 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 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펄쩍 내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가를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그러자 이 화가는 자기보다 먼저 초상화를 그렸다가 죽게 되었던 화가가 외눈박이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가 죽은 것을 알고는요. 장군의 모습을 두 눈이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장군이 그 그림을 받아보고는 내 눈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눈이 다 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이 사람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화가가 불려왔다는 겁니다. 그 역시 초상화를 그려오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 화가는 깊이 생각하다가 장군의 모습을

멀쩡한 눈이 있는 옆쪽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니발 장군은 그 초상화를 받아들고는 아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화가에게 많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묻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왔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화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장군의 얼굴을 먼 눈이 안 보이게 옆모습을 그렸다라고 말이죠. 자,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와같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어느 시각으로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여건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여건이 화가에게 불행이 될수 있고 이 화가처럼 축복의 조건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별로 여유롭지 않지만은 남을 도우면서 그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고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풍족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요. 조건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관점이 의에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아가는 집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의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먼저 자신이 스스로 세운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일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된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의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비교의 의의가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세우는 의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입니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겠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과 여호사밧왕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겠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승리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유독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만 패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선지자 중 하나인 히스기야에게 뺨을 맞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히스기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예언을 쫓아서 전장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미가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두고 이두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내어서서 기도하고 있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십일조를 드리기에 세리와는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땠을까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를 오히려 인정하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드린 것과 같은

0: 그러나 만일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내 인격이 내 신앙 안에서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런 자기의의 올무에 누가 잘 빠지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헌금 많이 하고요. 봉사 잘 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말로 내세우고 기도해야 빠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 앉아있는 것부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입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공과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바쳐 충성한다고 한들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독생자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비교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례의 기도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교만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내가 아닌가라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은 기도의 문을 열지만 교만은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기도는요, 외적인 모습만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깨끗한 생활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지만 자신은 이틀이나 금식한다고 자신의 외형을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거친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잡다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시기, 탐욕, 정욕, 물욕,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많은 부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사랑한 것 같고 조금 용서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가지고 그걸 자랑한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례는 제대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신세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진주 같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된 기도는 눈물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세례와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02 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02 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63장, 새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통합찬송가 463장, 새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

1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암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첫째, 나만 생각하는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나라는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12절 13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고 해요. 아브넬과 요압 두 장수가 기브온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전면전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한마디 제안이 모든 걸 바꾸어 버립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고 해요. 그러자 요압도 일어나게 하자고 맞장구 칩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총 24명이 나섭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배권을 두고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서로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일제히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칼날의 밭이라는 뜻의 헬가 다수림이 됩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한판이 전면전으로 번져 결국 다윗 쪽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동족 상잔의 피가 기브온 들판을 적시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공명심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신복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과시하며 왕 곁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도 이런 공명심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 자리는 결코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동체의 거룩보다 나의 승리만을 우선시할 때 내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나를 증명하려는 공명심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용서한 것이라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관계는 없나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둘째, 때를 아는 십자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가 맹렬해지자 아브넬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등장해요.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고 해요. 아사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체적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발이 들노루같이 빨랐다고 해요. 아사헬은 그 빠른 발만 믿고 오직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백전노장 아브넬이에요. 아사헬의 열심은 언뜻 보면 다윗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한 만용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더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게다가 아브넬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사헬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넬과의 싸움은 이방인과의 싸움이나 아말렉과의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처럼 분별 없는 열심은 독이 될 뿐입니다. 다윗을 따라 광야 훈련을 함께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숙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나서지 말아야 할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쓰는 속된 말로 낄기빠빠라고 하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에요. 나의 재능과 열정이 하나님의 때와 방향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만용이 됩니다. 내 은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나요? 아니면 내 판단과 열정만을 앞세우며 달려가나요? 물러설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합니까? 이혼 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음속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여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들노루같이 빠른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아브넬을 쫓은 아사헬처럼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서울 것 없이 교만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자 저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내가 다 옳다고 여겼지요. 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아사헬에게 다른 군사를 붙잡으라고 하는 아브넬처럼 저도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들과 비교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을 죽였듯이 저도 이혼의 창으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전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고 그럴수록 삶은

0: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지니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자 전 남편이 용서되고 내 죄가 전 남편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큐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교만과 미움이 바로 올라와요. 아브넬의 권력 욕심과 아사엘의 교만이 죽음을 불렀듯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제 안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길 기도해요. 혼자서는 욕심과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묵상 공동체에 딱 붙어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 강점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아브넬은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두 번이나 만류하며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고 경고합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아사헬을 죽이면 그의 형 요압과 원한 관계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사헬은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브넬의 창 뒤끝이 그의 배를 찔러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사헬의 죽음은 공동체 전체의 전위가 꺾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번, 세번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앞세워 달려나가면 창 뒤끝에 찔려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등칼로 상대를 쓰러뜨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도려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과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한 아사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열심과 오기를 앞세우며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자리와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기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치러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상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내 죄를 도려내므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모든 위기가 구원의 기회가 될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의 감동에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더니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3장 1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는 봄과 여름 두 계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봄이지만요, 10시만 지나면은 햇빛이 쬐이면서 여름 날씨가 되죠. 그리고 꽃가루와 홀씨들이 제법 날아다니면서 눈앞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시 한복판에서도 꽃가루와 홀씨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눈병 날까 염려도 되고 알러지로 피부가 가려워지고 재채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살아있는 생물들의 다양한 생존 방식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꽃가루나 홀씨들을 날려야만 번식이 되는 그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은 생물체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며 감탄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5월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누리교회 주향한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목적지가 어딘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극단적 허무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고 여행하고 살인을 합니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카뮈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이 소설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표상과 같습니다. 이방인은 평론가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잘 쓴 소설이지만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만을 재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소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주 멋지고 큰 여객선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여객선이 목적지 없이 무한정 바다를 떠돌기만 한다면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해도 여객선에 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낱 배가 그렇다면 그보다 중요한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허무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입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성경은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면요, 약속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 그때 뭐 약속했지? 잊어버리면 약속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 절대로 잊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염두에 두신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냐? 그럴 리가 없죠. 자기 자식을 누가 잊겠어요? 그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뭐를요? 약속하신 거를요. 근데 그분이 잊지 않으시는 얘기를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려면요, 잊지 않는다는, 기억한다는 단어는 원래 염두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염두가 뭐냐면 생각의 머리에 둔다는 게, 제일 앞에 둔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꽁지에 생각하다가 아이 그건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아이 됐어 됐어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거예요. 염두, 머리두자거든요. 가장 앞에 두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안 잊어버리면 어디서 써? 손바닥에, 볼펜으로. 종이도 없고 우리가 손바닥에 적어. 적죠? 근데 이거는 조금 지나서 땀이 흐르고 씻고 나면 없어져요. 근데 새기면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문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문신을 했잖아요. 젊을 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했대. 치울라 그러는데 안 지워진대. 왜냐하면 이 문신은 피부의 껍데기에 하는 문신이 아니고요, 안에 무슨 진피가 있대나 거기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빼낼 수가 없대. 아무리 해도 안 빠진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빼내려고 애를 쓰고 몇 번이나 수술하고 몇 번이나 시술을 해도 안 된대. 그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 성벽이란 건 뭐냐면 내 인생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대. 다시 말하면 나의 방패가 되는 것들이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나를 지키는 것이 혹시라도 공격을 받을까 봐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대요. 자, 그렇다면 잊지 않으시려면, 염두에 두시려면, 잊지 않으시려면 늘 보고 있어야 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돌보신다는 게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시려면요, 기억하시려면 늘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왜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잘도 알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지 않은 듯하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루스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한 사람의 도움을 지극히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루스를 도와줄 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이야기와 지금 당신의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야기 나 다 듣고 다 보고 있었어. 아시는 것처럼 루스는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을 그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후손을 이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는 그래서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런데 루스는 말합니다. 저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고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어머니를 섬기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야기를 누가 알았다고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만나 베푸는 거야. 너 그런 여인인 줄 내가 다 보고 듣고 있었어.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듯 하지만, 보시고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억울함은 진짜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시편 33편 18절에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 두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모여 살피사. 살핀다는 뜻이 뭐냐면 눈을 항상 거기에 둔다. 영어로는 keep an eye on. keep는 지킨다, 늘 거기에 둔다. on eye, 눈 하나를 거기에다가 on, 누구누구 위에, 뭐뭐 위에. 눈을 절대로 떼지 않는다 라는 게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요? 우리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다고요? No way, 절대로 반드시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살펴보고 계신다면,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지지난 주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온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진짜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단어이고, 마지막에 나온 기억한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다라는 단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으셨겠지만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말은 아신다는 거라고요. 보시는데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아픔을 내가 보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내 본심이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요? 아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 일은 없는 걸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잊어버리시기 않기 위하여 염두에 두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나? 오늘 성경 우리가 할 일 딱 하나 있다. 그게 23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난다. 부르짖으면.

그럼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해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쉬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나만이요, 쉬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좀 더 어려운 걸 주문하면 내가 한번 내 능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볼게. 그렇게 요청하면 괜찮았을 텐데, 물에 들어가 씻으래. 구원을 말이죠, 만일. 야, 너 재산도 팔고, 너 담배도 끊고, 술도 좀 끊고, 그러고 와. 그랬으면 나올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나올 텐데. 믿기만 하래. 그러니까, 믿는다고 되나?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나 되냐? 좀 고행도 하고, 막 살도 찌르고,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냥 금식도 하고, 막 이래야지. 이러면 아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쉬워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곤경에서, 고난에서, 억울함에서 벗어나려면 내게 뭐하면 돼? 부르짖으면 돼. 그랬더니 부르짖는다고 되나? 그거 가지고 되면 뭐 세상 염려할 거 없겠네? 아니요, 진짜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럼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2절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 33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시라고.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요? 하나님이 뭐래요? 일을 이루어, 성취해, 일을 만들고 경영한 거 반드시 이루셔. 그분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는 내게? 그럼 다른 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돼? 근데 더더욱이 꼭 부르짖으라 그러면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부르짖으라니까 뭘 촌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 여러분, 저요? 여러분만큼 나이 먹었고요, 여러분만큼 공부했고요, 여러분만큼 살았어요. 제가 뭐 한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부르짖어야 돼. 이거는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hout예요. shout는요, 형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속삭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부끄럽게 느껴져도요, 기도하라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조용하게 부르는 기도하는 것도 있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골방에서 뭐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다시 말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400년의 노예의 족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세요. 시편에는요,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편 중에

142편에는요, 다윗이 굴에 갇혀 있었을 때 했던 기도가 나와요. 저와 함께 14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부른 마스길 그래요.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굴은 어느 굴이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교훈이래. 교훈이 뭐예요? 너네들 잘 배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굴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게 참 힘든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소리내래. 전 여러분 조금 인생을 많이 살으셨어도요, 하나님께 때때로 소리내어 기도 좀 하세요. 왜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뭐라고 간구해야 되느냐 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냥 말한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말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짖어 말했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어요. 주님께 소리내어서요, 부르짖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건져주실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 부르짖어 말하래.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저와 함께 읽을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삼손이 목이 말랐대.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또 해도요, 나귀의 특별 같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도요, 우리 인생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타락해서 죽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건강 잃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특뼈로 천명을 무찌르고 나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나요? 여러분이 잘 되나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목말라 죽어 죽을 상태가 되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떨어지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1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0: 하골에, 엔 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랬대.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샘을 터뜨리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여러분, 레히라는 것은요, 특별하는 거예요. 레히라는 지역, 거기에서 지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 특별로 이겼다. 그래서 라맛 레히라 불렀대. 라맛 레히는 뜻이 뭐냐면 특별로 인하여 산등성이가 됐대.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산을 천명이나 죽였으니까. 그런 곳이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그냥 산등성에 묻혀 죽을 사람이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요? 하나님께서 생명샘을 터뜨려 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해진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하는 거예요. 뭐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제가 누가 뭐라 그래요? 뭐 근데 혹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 좀 해보셔. 좀 해보셔. 왜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레히가 뭘로 바뀌어요? 엔 하골에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400년의 고된 노동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그 일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돼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자 되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샘교회 박찬규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유신자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하사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와 각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당의 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현실로 나타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알고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위로받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으며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거룩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어르신들이 짧은 시를 지었고요. 이 시들을 가지고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작품들이 수상작이 됐어요. 제목 저녁 노을. 저렇게 지는 거였구나. 한 세상 뜨겁게 불태우다. 금빛으로 저무는 거였구나. 첫사랑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란히 걸었지만 손 한번 못 잡았고 까맣게 가슴 타던 첫사랑이 나도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작품엔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제목 무슨 소용 있나.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어르신들의 짧은 시를 읽는데 뭉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일 텐데 노년에 깨닫게 된 그 인생의 마음, 인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의 풍요와 그 육신의 건강은 유한한 것이죠.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즐길 건강이 받쳐주지 못할 때가 있고, 시간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없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 키운 우리 자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목숨 바쳐 일했던 나의 뜨거웠던 삶의 흔적들을 기억 못하게 되는 치매의 증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도는 오늘도 깨달음으로 시작하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소중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순간들,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이 절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아멘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의 약속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가 내 곁을 떠나고 없어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내 기억력은 가물가물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너를 사랑한다,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아침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빈자리가 좀 커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임을 힘있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평안,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음성이 이 아침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보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문자 참여 번호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요. 오프닝 이렇게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오프닝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링크를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오프닝으로 힘을 얻으며 이 아침 출근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으로 제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극동방송과 함께 힘있게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다. 우리 아침 방송을 늘 듣고 있는 설지민 어린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생일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생일 축하해요. 우리 지민이 응원합니다. 아저씨가 설렁탕 선물 보낼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9412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사랑한다 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6730님 사랑하는 남편 김원규 장로님 당신의 아내 김권사가 엄청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힘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렇죠.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이 또 커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좀 갖춘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그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예?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자식들은 분명히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점점 없어진다.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는 이 빈자리들 그냥 세상 속에서는 공허함으로 결핍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비로운 평안이 오늘 우리 마음속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가족들 여러분 속에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미소가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어떤 찬양인지 아시겠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오늘 이 찬양 함께하면서요 오프닝 말씀도 공유해 주시고 어제 수요일에 최가나 목사님 보이는 라디오 보라 방송 못 보셨다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고요. 또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잠시 후에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아주 은혜로운 칼럼 같이 할게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 맞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다. 주님과 함께 이 아침 함께하고 싶다. 난 예수님 좋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나는 예수가 좋다오.

0: 오늘 주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4868님 아침 준비하면서 신나게 힘있게 찬송 따라 부르니 행복해지신대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화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요. 우리 2994님 3925-4506-4835-8385-9439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6810님도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신다고. 예. 우리 성원 집사님 가사가 와닿지요? 네.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응원합니다. 7584님 사랑합니다. 엄마 모시고 자매들과 여수로 여행 왔어요. 야, 오프닝 말씀에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그 말이 마음의 감동으로 오셨대요. 참 우리 0325님도 3730님도 오늘 오프닝 말씀 여러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 미소가 띄어질 건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미소의 힘 어떤 주제일까요? 한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테쥐베리의 단편소설 미소를 하나님께 드리며 미소의 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테쥐베리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페인 내란에 참여해 파시스트들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체험을 바탕 삼아 그는 미소라는 짧은 소설을 저술합니다. 미소에서 주인공인 나는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힙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처형되리라는 걸 직감합니다. 나는 담배를 찾아 호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한개비를 발견했지만 성냥이 없었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혹시 불이 있으면 빌려주겠소? 간수는 억지로

꽃게를 으쓱하고는 다가와 성냥을 켜는 순간 무심결에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피어나게 했다. 그는 내게 불을 붙여주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역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간수는 아무 말 없이 감옥문을 열었다. 그는 들키지 않게 나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뒷길을 이용해 마을 밖까지 나가도록 안내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마음을 열고 감옥을 열었습니다. 미인 대칭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만남에는 인사, 인사 속에는 대화, 대화에는 칭찬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에 온도가 있고 얼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꽃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소 짓고 웃을 때입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미소 짓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미소 짓는 얼굴은 화살도 피해가고 얼어붙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미지 코칭 전문가 정연아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한 크리스천의 이미지는 선한 얼굴에서 나온다. 선한 얼굴은 선한 주님의 영에서 나온다. 주님의 영은 온유하다. 온유한 표정이야말로 크리스천의 모범적인 얼굴이다. 한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상징이듯 크리스천의 얼굴은 곧 믿음의 깊이를 대변한다. 신앙의 깊이가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깃든 것을 봄이라고 합니다. 봄의 미소를 보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얼굴이 꽃같이 봄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 미소를 저는 띄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미소의 힘, 특별히 정말 미인 대칭이란 말이 있잖아요. 신앙의 깊이가 얼굴에 나타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깃든 것을 봄이라고 한다. 봄의 미소를 보면 모두가 좋아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얼굴이 꽃같이 봄같이 빛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미소의 힘, 정말 아름다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인데요. 이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미소가 띄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영상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10분을 추첨해서 신앙서적 선물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미소의 힘, 여러분의 미소. 아, 참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실 그 은혜의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인문학 6959님께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9356님도 진심으로 축복해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이 있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귀한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어떤 미소가 지금 있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셔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탐구센터 등이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를 꼽은

0: 중학생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은 2위는 목회자였고 16%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바로 아버지였는데요. 중고생 중 15%가 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청소년의 약 8%는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라고 답하여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를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은 교회를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계속 다닐 것 같다라는 답변은 62%에 그치고 그만 다닐 것 같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38%나 되어 우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2.7%라고 합니다.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민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차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아닌 썩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지막 선교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흙길, 아스팔트 길, 계단길, 돌짝길도 있죠. 흙길을 걸으면 발바닥에 느껴지는 포근함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스팔트 길은 딱딱하긴 하지만요.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좋고요. 계단길은 숨이 차고 다리 아프지만 다리 근육 단단하게 할 수 있고 또 유산소 운동이 더 많이 돼서 좋기도 합니다. 돌짝길은 발이 아프고

아프고 불편하지만요. 이리저리 돌을 피해 발을 내디디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길은 이래서 싫고 아스팔트 길은 이래서 싫고 계단은 또 이래서 싫고 돌짝길도 불편해서 싫다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나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처음 만난 그 길 위에서 낯선 그 길에서 긍정적인 걸 발견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 모아 함께 걸어간다면 이 가시밭길도 꽃길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아침이고요. 갓모닝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의 종류가 다릅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요, 여러 종류의 길을 걷게 되는데 흙을 밟다가도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을 걷게 되기도 하고, 또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한없이 올라가는 계단도 만나고, 때로는 험한 바위를 타고 걸을 때도 있고요. 돌짝길을 걸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길들이 싫은 것만 늘어놓자면 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힘든 길입니다. 근데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가운데 좋은 점을 발견하자면 그 길들이 꽃길이 될 수 있죠. 지금 이 삶의 길 위에서도 어떤 길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그 모든 것들로 이 길 또한 꽃길처럼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요. 어떤 길을 걷더라도 주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면 기꺼이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주 혹시 거친 길 걷고 계시더라도, 험한 산이 막고 있더라도 빛 대신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께서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나쁜 길이 없네요. 다 필요한 길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 아침인데요. 샵 0153번 여러분의 출첵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 출첵 단어 알고 계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는데요. 우리 부천에서 2944번님, 2738번님, 박은님 권사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합니다. 강성자 권사님,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도우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힘으로 힘찬 하루 시작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141번님, 처음 인사합니다. 라며 처음 문자 보내주셨어요. 백인자 권사님도 찾아오셨고요. 0102번님, 오늘 하루 만보 걸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데 오늘 오프닝이 마음에 확 와닿네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거친 길 걷고 있다 할지라도 꽃길이기를 응원하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아의 음성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 함께 하시죠.

우리 세이만교회 박계영 집사님, 임실에 특강이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안전운전 하시길요. 9003번님, 최근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오프닝 그리고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혹시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걷고 있는 일이 꽤나 거칠어 보이고 또 험난해 보여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시죠? 이 말씀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출첵해 주시고요. 자, 목요일 아침 목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한 문제 풀 거고요. 지명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곳은 히브리어로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남단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렵죠. 자, 그럼 여길 떠올리면 이삭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힌트를 드립니다. 이곳은 이삭이 거주하면서 우물을 얻고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여긴 어디일까요? 1번 게바, 2번 브엘세바.

자, 여러분 걱정 마시고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개바, 2번 브엘세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따뜻한 그리고 맛있는 떡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개바, 2번 브엘세바.

자,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답 보내실 때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함께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디서 방송 듣고 참여하고 계신지. 네. 멀리서 듣고 계시면 멀리서 듣는 거 감사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광주 지역에서 듣고 계시면 매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해서 또 선물 드릴게요. 4909번님, 중학생 아들 등교시키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들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떡을 좋아해야 할 텐데요. 자, 4609번님 담양에서 듣고 계시고요. 7141번님 오늘 아침 말씀과 오프닝에서 힘을 받습니다. 현재는 사실 좀 좁은 길 걷고 있다는 생각하지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꽃길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이걸 깨닫고 고백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꽃길 걷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광교회 김형원 어린이 6146번님 광주 이웃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6859번님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직원들과 떡을 맛있게 나눠 먹고 싶네요 라고 아주 진솔한 문자 보내주셔서 마음에 쏙 들고요. 운전 중에 보내신 우리 1420번님 1720번님 오랜만에 답 남깁니다 라고 하시면서 힘이 나네요 라고 0208번님 우리 하은 친구 학교 가기 전에 퀴즈 풉니다. 성경 통독 새벽 예배 다녀와서 좀 피곤하긴 한데요. 떡 받으면 경로당에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어, 오늘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요. 찬양 후에 정답 공개하고 선물 받으실 두 분 추첨해서 발표할 텐데요. 자, 지명 퀴즈입니다. 이곳은 히브리어로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고요. 이삭이 거주하면서 우물을 얻고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은 이 장소 어디일까요? 1번 게바, 2번 부엘세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자, 1177번님, 부엘세바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에게로 다가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와 맹세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이죠. 자,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부엘세바였습니다. 7373번님도 부엘세바라고 보내주시면서 병원 진료 받으러 가는 중에 듣고 있는데 여기는 백운동 지하철 공사 구간인데요. 여러분 길이 많이 막힙니다. 라고 도로 상황까지 나눠주셨어요. 3240번님은 오늘 새로 출근하는 직장에 가시는 길이래요. 새로운 시작이 꽃길이기를 응원합니다. 자, 정말 어렵게 선물 받으실 두 분에서 플러스 한 명, 총 3명 선정했는데요. 이웃 동네에 살고 계신 8250번님, 그리고 5112번님, 그리고 저는 상무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정답 2번 부엘세바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던 우리 1128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주한 아침 울산에서 창원에서 어플로 듣고 있다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두 분께는 제가 다른 선물로다가 기분 좋게 보내드릴게요.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조금 좁아 보이고 험해 보여도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잘 헤쳐나가시고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꽃길이시길 응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만나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잠언 23장 19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민족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구 선생의 여러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을 때 일제로부터 엄중한 감시를

받다 보니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이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추국을 끓여놨으니 먹어라.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배추를 사서 국을 끓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듬고 내버린 쓰레기를 주워 모아온 것이다. 깨끗이 씻어서 끓였으니 맛있게 먹어라. 그러자 김구 선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나라의 주석인데 주석에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들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러자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한 몸이 되었느냐? 일어서서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선 회초리로 아들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선생은 매를 맞으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이놈아, 다 큰 녀석이 울긴 왜 울어? 그때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저를 때리실 때보다 지금 어머니의 손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웁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효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분히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생긴 생각입니다. 한국인의 효의 첫 번째는 부모님을 오래 장수하시도록 잘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자식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건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자식은 죄인이 됩니다. 상복은 다름 아닌 죄인의 복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사시도록 잘 모셔야 효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용서받지 못할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사람의 효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하시는 것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효도하면 부모님 봉양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문을 소중히 여기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효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문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대가 끊어지게 되면 가장 큰 불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또한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을 명예를 높이면 효자가 되고 허구한 날 과거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고시라도 쳐서 합격하면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부모님 잘 찾아뵙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던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던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국가의 자식이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자식은 사돈네 자식이며 못나고 빚진 자식은 우리 자식이랍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효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효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효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것이 효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 잘 듣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하신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짜증내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효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일상마다 부딪히는 그런 일상적인 일입니다. 평소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효라는 말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그렇습니다. 소금의 고마움은 떨어졌을 때 알고 아버지의 고마움은 돌아가신 뒤에 안다는 인도 속담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서야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버지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좁은 그 두 어깨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귀하고 소중하신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3대 독자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욕심이 많으셨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한 소쿠리 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결혼해서 5남 4녀 9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재산이라 해도 가지고 있는 논밭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식들은 많이 낳았고 어렵고 힘든 일 의논할 형제도 없다 보니 할아버지는 늘상 자식 키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337장 찬송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가사가 독자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이 찬송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아버지는 특별히 후렴구절을 좋아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 가사를 음미하면서 할아버지는 독자의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을 이기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 일이라면 모든 일에 생명을 걸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 자식을 키운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그 무섭다는 가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거친 세상도 맨몸으로 견디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보통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의미의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대등하다고 여기는 수평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은 말했습니다. 나를 나대게 한 신학자는 어머니의 품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나대게 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에게 배운 것보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로부터 기독교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우리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보고 들으면서 배운 것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효도는 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격, 살아오신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진정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효란 지혜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 곧 효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돈을 드린다든지 무슨 좋은 선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님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과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게으른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결국 가난하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결국 건강도 해치게 되고 생명도 단축되게 되고 명예도 없어지게 되는 것.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은 이런 자식을 보면서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님께 결코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는 함부로 한숨도 쉬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한숨을 쉬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 웃는 모습, 희망찬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좋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맡은 사명은 책임 있게 잘 감당하고 삶은 아름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효란,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야 부모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도둑질한 돈으로 부모님을 봉양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과 효도하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식이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때 비로소 부모님은 안심하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의 마음은 높고 깊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자식들이 이래 참견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 대충 사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도 하시고 주문사항도 많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넷째로 효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근심 걱정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식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

0: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자녀들은 최대한도 도와야 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 또한 기뻐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효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조그만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기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기를 키우기 위해 자기의 온몸을 불태우며 희생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은혜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식 날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석 졸업하는 아들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그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궁리 끝에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 졸업식에 갈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면 저도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과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아들이 혹 부끄러워할까 봐 어머니는 뒷좌석에 숨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서 뒷좌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꼭 10년 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시아 각국에서 식민지 생활하던 나라들도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윌슨은 효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이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의 최고봉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나이 70의 고령에 양친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밖에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었지만은 집에 돌아와서는 어린애들이 입는 색동적 오리와 떼떼옷을 입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춤추면서 재롱을 피웠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자는 나이도 잊은 채 재롱을 피웠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진정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김홍신 작가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힘겹게 살면서 깨달았던 마음을 겪어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은 글을 썼는데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마음만 먹으면 늘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철이 들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더 가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내 부모님만 부모님이신가요? 교회나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이런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단순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님,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 효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효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효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바로 여기에 참된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다함으로 우리를 소중히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 생각할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5월의 햇살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쌀쌀하다 싶었는데 오늘 광주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저녁엔 비까지 온다네요. 계절은 늘 우리보다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봄인데 날씨는 어느새 여름 쪽으로 성큼 가고 있어요. 아, 생각해보면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준비가 다 끝난 뒤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적응을 선택하죠. 예상치 못한 날씨, 갑작스러운 관계의 변화, 새로운 환경과 낯선 하루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길 원하시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날에는 시원한 그늘을 찾는 법을 배우고 추운 날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길 바라시는 하나님. 자, 오늘도 더워진 날씨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